한해 농사는 봄에 달렸다고들 합니다. 용정시에 살고 있는 박철 씨가 노래 한 곡 요청해 왔는데요. 그는 귀농한 지 3년 차 되는 신인 농군이지만 전민들과 어울려 농사를 지으며 농사를 왜 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지를 잘 알게 됐고 서로 나누며 영위하고 있는 자신의 삶은 풍요로움 그 자체라고 감명 깊게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이 농사의 소중함과 농촌 생활의 재미를 느껴보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여랑술의 령 넘어가네를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대지를 뚫고 나와 오로지 해와 단비만 바라며 살아는 씨앗은 우리에게 생명의 인내와 끈기란 무엇인가를 그대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조화라 할 수 있는 씨앗의 경이롭고도 신비로운 생명력은 농부의 알뜰한 손끝에서 때가 되면 묵직하다 못해 고개를 숙인 이삭으로 거듭납니다. 화룡시에 거주하는 조철복 씨는 한 생을 땅과 씨름한 감농군이랍니다. 이젠 편한 노년을 보내도 되련만 농사 유혹을 이기지 못해 봄만 되면 새 농사에 뛰어든다는 조철복 씨. 천민들과 함께 새 농사를 시작하는 희열을 느끼고 올해 농사에 훌륭한 작황을 기대해보고 싶다면서 소품 광고 찍던 날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머리를 번쩍 들고 예. 얼쏘 저 앞을 내다봐. 그냥 달라 얼쏘 예. 야. 곱게 그렇지 사뿐 사뿐 아름답게 그렇지 컷! 아 카메라 보고 웃지 말라는데 어째 자꾸 웃는가 말이오.
2: 아이고야 좋은 사람이 텔레비에 나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도 아, 어찌다 나오는데 참 잘 나와야 되지. 벌써 저 앞집에 복도 엄마 보고 텔레비에 나온다고 잘하다 했거든.
1: 이거 이분 빨리
3: 야야야야 웃게 해라. 그래도 우는 거보다 웃는 게 낫지 않겠니?
2: 그렇지
1: 그래 엄마 엄마는 삐치지 말고 저기 가만 앉아있어. 가만 앉아있어 그 대사나 보여? 아이고
2: 예?
1: 일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 웃으면 되는가 말이오. 아이,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2: 아이고 나는 텔레비를 찍는다 하니까 하나도 안 힘듭니다. 야 어찌다 배워야 되는데 완전 사기나 줄게.
1: 글쎄 그건 다 좋은 잘 나오는 건 좋은데 쟤야 저 카메라 쳐다보지도 말고 인식하지 말라 말이오. 자연스럽게 생활적으로 하라 말이오.
2: 이거 보셔. 야 근데 요 카메라 여기 진짜 똥이긴 있다. 저기 그저 쳐다볼 때면 고소 아랫다리 와들와들 떨기지 시긋땀이 쩔쩔 나면 혈압이만 올라간다.
1: 아이, 이모 아이, 저는 집에서 드라마랑 그렇게 말 못 당겼지. 미네 연기에 대해 효과 없어.
2: 아 정말? 보는 거랑 직접 배우 하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3: 그거는 다르다.
2: 아, 긴장해 죽겠다.
1: 말해줄게요. 잘 듣소. 이 연기란 건 말이오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생활적으로 넘어가면 되는 게인데
2: 이거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배워하지.
1: 여가 봐라 여가 나 강의라는데 어? 알지도 못하며
2: 그럼 동무 오래 말하지 마. 한번 해보세요.
3: 아니 해봐라
1: 아니 이제
3: 니 해봐라
1: 동무
3: 해봐라
1: 한번 잘 봐요. 내 하는 거 아리 우리 아리 우리 아리 동물 동물
2: 아이고 지랄이다 지랄이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어쩌나냐. 아이고 저 돼지 대퉁으로 다 뚫고 나온다 야. 자 오늘이 시집가는 날을 딱 알아가지고 난리다 난리.
1: 엄마 자는 내 시집 보내도 되니까
3: 가 오늘 가겠다잖아.
1: 엄마 엄마는 그래 저 돼지 새끼 중요하오 이 친아들이 중요하오.
3: 난 돼지 중요하다.
1: 엄마 나는 오늘 이 광고 촬영 우리 집 쌀 광고 촬영 꼭 찍어야 되니까 잘 듣어요. 우리 오늘 이 영화에만 집중하자.
2: 오신다 이거 잘해야 돼.
4: 감독님 연습 잘 됐습니까?
5: 예.
4: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식으로 찍겠습니다.
1: 예.
4: 자 준비해 주세요.
1: 정식, 정식.
4: 저 카메라 준비.
2: 정
4: 준비. 저 배우들 위치해 주죠. 자 준비.
1: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4: 레디. 액션.
6: 잘한다. 우리 이 아들을
4: 오 그렇지.
6: 잘한다.
1: 야, 끝내내다 세고요.
4: 자, 쌀주머니가 이거.
6: 그렇지.
4: 그렇다. 아줌마 힘.
1: 야, 덥다.
4: 정겹게, 정겹게. 아 컷! 야, 아주머니,
2: 예?
4: 그 땀을 좀 정겹게 닦아주면 나이 되겠습니까? 그게 뭐입니까? 걸레로 때 묻은 장판을 쭉쭉 닦는 것처럼.
2: 아, 아니다. 나 이제 용 정겹게 닦았는데.
4: 아 어디 정겹게 닦았을까? 대수 석성 문질러 놓더구만. 아이 장판 닦아도 그렇게 닦으면 깨끗해지겠을까 그게?
1: 장판 닦아도 그렇게 닦으면 깨끗해지겠어?
4: 저 다시 한번 닦아보죠. 다시.
1: 다시 닦아.
4: 예.
1: 장판에 다시.
4: 아가. 이야 꼽지 일어나겠습니다. 꼽지.
2: 이야 감독님, 난 정말 장판을 깨끗하게 닦자고 노력했습니다. 여보세요 감독님, 장판에 빛이 바짝바짝 나.
4: 이야
3: 감독님. 이제 저거는 우리 며느리 최대한 정겹게 닦은 게 그렇소.
2: 자야 원체 털터라.
4: 아 이거 보는 사람이 미네 감동 못 봤는데 어찌인가.
2: 그래.
4: 저 할머니 아유. 할머니는 여기 앉아서 있잖아. 예? 대사를 외우셔. 예?
2: 자야.
4: 제발 좀. 저 아줌마이.
2: 예?
4: 그 너무 깨끗하게 닦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잖아.
2: 그래 뭐.
4: 정겹게.
1: 정겹게. 예.
4: 그리고 그 뭐니까 장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 장파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4: 집에 귀한 자식이라 아들이라 생각하고 한번 닦아보셔.
2: 아들.
1: 아들.
2: 예. 우리 강미다 하고 생각하고
1: 그렇지.
4: 자자자
1: 알아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4: 자자자 한번 닦아보셔. 한번 닦아보셔.
1: 닦아봤어. 응.
2: 알았어. 이거 여보 거봐 어찌까. 이거 거봐라.
1: 그렇지.
2: 야 이 자식아 니 숙제를 했냐?
4: 아니 숙제를 왜 물어본 거야?
2: 야 역시 전 더 숙제라 하고 말아야 된다.
1: 야 감독님 이거 뭐 장파이 됐다 아들이 됐다며.
4: 아이고 남편이 됐다.
2: 이제 그만 아들이라 해.
4: 야 이거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도.
3: 아이 글쎄 말이다. 야 이게 야 영화를 한번 찍는 게 더 밭에 나가 일 꽝꽝 하기보다 더 힘들다. 야 아프지?
2: 야
1: 글쎄
2: 감독님. 예. 내 이거 광고 촬려 잘 모르긴 해도 어째 이런 거는 진짜 배우들을 모시고 찍을 게지. 우리 같은 촌 사람들을 데리고 찍습니까?
1: 그 막소리 안 돼.
4: 농민들이 재배한 쌀을 농민들이 직접 홍보해야 진실하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1: 옳습니다. 예.
4: 그래서 배우를 안 쓰는 겐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2: 글쎄 믿음이 가서 좋긴 좋은데 야 저 카메라 저게 빨리 쳐다볼까나. 난 좀 막 긴장한다.
1: 에이 감독님. 예. 나는 예, 지금 하나도 긴장하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4: 아저씨는 너무 떨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자, 잡담 그만하시고 있잖아. 예? 이제처럼 하되 숙제만 빼주세요. 예?
2: 아, 숙제만 빼.
4: 예.
2: 잘해.
4: 그리고 그
2: 잘해.
4: 할머니 이번에는 할머니 부분까지 쭉 내려가겠으니까 어떻게 대사는 잘 외우셨습니까?
3: 아이고, 난 아때부터 암기 내는 데는 선수야.
1: 아니, 감독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엄마 안 됩니다.
3: 어제?
1: 엄마. 엄마 이거 못하.
3: 어제 못하냐? 우리 세 식구들 탁.
1: 야, 엄마. 이 광고 촬영하는 게 무슨 애들처럼 장난하는 거니까.
3: 그래 뭐
1: 엄마 이거 했다가는 저녁에 거기서 큰 별로 알아누울 수 있어.
3: 아이고 마 내 알론다고.
1: 야 엄마 그러니까요 여기 가만 앉아있어.
3: 아이고 야
1: 가만 앉아있어.
3: 이게 무슨
1: 감독님.
3: 소리야.
4: 왜
1: 저 이 마무리 부분에서는 아니, 이런 말을 쭉 빼버리셔. 나를 시키죠. 내 하면 해야 되겠어.
4: 아이 그건 아니 된다. 그 할머니 마지막 대사를 해야 진실하고 믿음이 가지. 이 아드님 같은 분이 나와서 희쩍희쩍 웃으면서 이 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시고 그 누김이 있습니까?
1: 아이 나도 대사 있는 거 해보기 싶어 그랬는데.
4: 아이 됩니다. 이건 중점이기 때문에 빼지도 바꾸지도 못합니다. 되겠죠?
3: 감독이
4: 예.
3: 그러니까 나 이 부분에는 내가 중요하다 그 말씀인가?
4: 예.
3: 아이고
4: 예.
3: 그러면 내사 잘해야 되지.
4: 예 잘해야지. 그 할머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있잖아요. 저 앞집에 친구 할머니하고 얘기 나눈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얘기하셔. 긴장하지 않습니까?
3: 아이고 알았어.
4: 예.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3: 아이고 마 저 저래?
4: 예. 한번 해보죠.
3: 아이고 그렇습니다. 물이 좋아야 좋은 쌀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진 쌀이 나옵니다. 우리 이 해랑강 평강벌에 약수물을 먹고 자라는 녹색 잎쌀. 아이고 저 올라가서 말해야 된다. 이럴 때는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셔.
4: 이야
1: 엄마 대박. 우리 엄마 1등이요.
4: 할머니 진짜 잘했습니다.
1: 엄마 용화배우 해드리겠다.
4: 이번에 이렇게나 하면 됩니다. 예.
1: 예.
4: 되지?
1: 예.
4: 알았습니다. 자, 카메라 준비, 조명 준비. 배우들 준비해 주세요. 저. 이쪽에 있다기.
3: 저기요?
4: 자, 준비. 레디.
5: 여기 가세요.
1: 아이, 가만히 있어. 보여야지.
4: 자, 시작. 액션.
3: 아이고. 그 사람이야.
4: 그렇지.
3: 하나.
4: 좋습니다.
3: 어디야?
4: 쌀 주머니 내려놓고.
3: 잘한다.
1: 어우야. 어우야.
4: 정겹게. 그렇지.
1: 자, 좋습니다. 저, 할머니,
3: 잘한다, 할머니. 잘한다.

0: 이제
1: 엄마 제리
0: 엄마야 대사
1: 말을 하라고
0: 대사
1: 엄마 중간에서 빨리 아픈 보고 말해야 되지
0: 그래 그렇수다 우리 좋아야 좋은 땅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 진 땅 맛있는 땅
2: 야 한글 물이 좋아야 좋은 땅이 나오고 잘 진 땅 맛있는 땅 그게 말이 될까 야
0: 네, 이제 그래서
3: 저는 완전히 뭐 맛있는 땅이라고 그게 말이 맞어
0: 야 네 이제 그래
3: 나는
0: 뭐 이제 그랬어
3: 벌써 우리만 아이 된다 안 되더나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날 시키셔 네 알겠어
2: 아, 아저씨는 대사 없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비켜줘 저 야. 할머니
0: 야.
2: 너무 긴장해 하지 마시고 이제 가에 저기 저 카메라 렌즈를 이제 가 저기 우리 안에 돼지다 하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해보셔 그럼 긴장하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 잘어
2: 예
0: 잘어
1: 엄마
0: 아이고 언영 그렇게 얘기해줬어 미니 아이 긴장하다
2: 예. 자 우리 한번 해보시죠
0: 알았어
2: 돼지. 자 준비
0: 예. 그렇습니다 물이 좋아야 좋은 쌀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 진 쌀이 나옵니다 우리 이 해랑강 탱강벌이 약수물을 먹고 자라난 돼지 맛있는 돼지야 세상에
2: 한번 돼지로
0: 쌀 해랑강 탱강벌의 약수물을 먹고 자라난 이 녹색 잎쌀 맛있는 쌀
2: 그렇지.
0: 세상에 둘도 없는 쌀
2: 그렇지.
0: 콱콱 먹어라
2: 야, 야,
0: 한번
2: 콱콱 먹어라니요 야, 저 카메라도 왜 전국의 시청자들 보고 있는데 콱콱 먹어라면 어떻게 될까
0: 아이고, 카메라 돼지라며
2: 아이, 카메라는 돼지 맞는데
0: 돼지 맞지?
2: 아이, 카메라 뒤에는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 돼지로 생각하면 아이 됩니다
0: 그럼 저게 돼지 얼소 아. 돼지 아이요
2: 아이.
3: 아우야
2: 야 아, 정말 따뜻하네 이거
0: 아이고 모르겠다
3: 야 엄마
0: 어.
3: 저 뒤에 시청자들은 돼지 아니고
2: 예
3: 저 이 감독이 돼지란 말이오
2: 맞습니다
3: 야
2: 뭐해라까
0: 아이 저 너무
3: 아이 미안한 말 감독님 내 거기서
2: 야
3: 엄마 엄마 때문에 내까지 요즘 막 헷갈려
0: 뭐야 나도
3: 어쩌 이거
0: 어리어리해서 모르겠다 야
3: 야 이것도 못하 어째
0: 떨려서 감독님
2: 예
0: 저 차라리 저 우리 시어마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아이 우리 시어마이 이 평상시 동네에서 중점 발언을 혼자다 한다 말씀 용 잘한다 혹시 안가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이 긴장하지도 않고 어색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울지
2: 아이 뻔히 적어준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즉흥을 어떻게 안가
3: 아이 할 수 있습니다
0: 감독님
3: 마지막을
2: 한번 모르겠다
0: 예?
2: 예 마지막을 한번 찍기죠
3: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예
3: 아야 오랜만에 엄마 엄마
0: 야
3: 엄마 이게서 뭐
0: 야 엄마 엄마
3: 할 수 있다니까 저는 몇십 번 연습했어 엄마
2: 저 이번에 들린 다른 집 가 찍겠습니다
3: 이거 다른 집 가 찍는다 어째요
0: 어머니 우리 이거 다시마게 몇십 번
3: 연습했습니다
2: 저 준비 레디
3: 부탁할게 엄마
2: 액션
3: 자 엄마
0: 긴장하지 말고
3: 긴장하지 마 이러고 마음대로 말아 액션
0: 어머니 빨리 말하셔 빨리 그렇수다 농사라는 거는 이 한우를 믿고 가는 거라 올해는 우리 대포이 들어서 농민들이 얼굴에 그저 웃음꽃이 활짝 피었었구만 아이고 3년 전에 우리 촌에 큰 홍수 들어서 우리 이 마을 껍질 한벌 쫙 뺏겨갔을 때 우리 농민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암두 이 안에 이 젊은 애들 손업 없어 이 손은 이
3: 엄마.
0: 손은
3: 엄마
0: 이 노인의 손보다도 더 터실터실하구만 아이고 그래도 나라 정책이 좋아가지고 새지부 재준다 빈곤호 탈출을 시킨다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활이 꽃폈었구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다시금 정성을 넣어서 마음을 쏟아서 혼을 심어서 가꾼 이 녹색 잎사를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옵소

놈.

맑은 물이 흐르고 꽃피는 봄이 오면 고향이 그립고 옛사람 옛정이 그리워 회역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문시에 거주하는 장미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이 되어 5월 4일은 그의 어머니 재복순 씨의 70세 생신이랍니다. 재복순 어머님은 젊은 시절 훈춘시 밀강향에 지식청년으로 내려가 교원 사업을 했답니다. 지금도 늘 교직에 있던 그때가 눈앞에 삼삼하다고 한답니다. 많은 애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가수 한철호 씨가 너무나도 인상이 깊어 하시는 재복순 어머님.

봄비에 활짝 망울을 덮친 꽃은 우리들의 마음도 덩달아 들뜨게 합니다. 영정시에 살고 있는 최숙희 씨는 한국에서 온갖 고달픔을 이겨내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숙진 언니가 너무나도 존경스럽다면서 노래 흥계호 어부의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항상 언니 숙진 씨에게 힘이 돼주는 숙희 씨의 마음을 담아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한해 농사의 풍요로움을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농사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농사는 끊기지 않는 노력과 정열의 결정체입니다. 농부들에게 힘든 농산일만 차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라리 풍만하기 연근 이삭 한아름을 안고 느껴보는 만풍년의 벅찬 희열. 그것은 자연이 농부들에게만 선사하는 가장 값진 보상입니다. 인생의 모든 풍요로움은 모두의 피타는 노력에서 옵니다. 그럼 올해 가을에도 농민들이 만풍년 속에서 삶의 희열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해바라기란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즐겨주시길 바라봅니다.

오동나무는 천년을 묵어도 그 속에 노래를 지니고 있고 매화는 평생 추위와 살아도 향기를 발지 않고 달빛은 천번 이스러져도 원래 모양은 남아있고 버드나무 줄기는 백번 찢어내도 또 새로운 가지가 난답니다. 이렇듯 사람도 누구나 그

주는 사람. 자기의 몸을 태워 빛을 밝히는 촛불과도 같이 상대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인연을 깨뜨리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삶을 진실하게 함께하는 사람은 잘 익은 진한 과일향이 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 그런 향기, 그런 진실. 향수를 아니 뿌려도, 촛불을 켜지 않아도 넉넉한 마음과 진한 과일향이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따님의 글, 행복을 주는 자전거 운동,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행복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편폭이 긴데요. 내심하게 잘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미 작가님의 글입니다. 행복을 주는 자전거 운동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주는 자전거 운동 대미. 요즘 나는 날이 푸르하게 밝아지면 밖으로 나갈 차비를 한다. 식구들이 꿈나라에 있는 시간에 깨어나 부산을 떠는 건 자전거 운동을 하기 위함이다. 나는 살며시 일어나서 운동복을 갈아입고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세워둔 방에 들어가 자전거를 들고 나와 현관에 세워둔다. 물 한 병을 자전거 거치대에 꽂아놓고 이어폰을 끼면 외출 준비가 끝이다. 내가 사는 이곳은 이제 새벽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다. 제법 쌀쌀한 새벽이란 걸 하얀 입김이 잘 알려주건만 그래도 자전거 운동을 향한 나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 나는 가벼운 몸풀기를 하고 안장에 앉은 뒤 힘껏 페달을 밟는다. 힘을 받은 자전거는 내 몸을 싣고 스르륵 미끄러져 가듯 앞으로 나간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자전거를 다시 타게 될 줄을 몰랐다. 중학교 졸업과 함께 자전거를 멀리하고 산 것이 20년은 좋게 된다. 그런데 근래 들어 체지방 때문에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면서 나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운동을 이것저것 맛보기로 해봤지만 그렇다 할 만한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요가는 지루해서, 근력 운동은 근육이 자주 상해서, 걷기 운동은 열량을 빨리 소모하기엔 태부족이어서 모두 장시간 견제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히 출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도시 외곽 쪽으로 씽씽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한번 자전거 운동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나는 마음이 설깃해지면 일단 행동에 옮기고 보는 성미인지라 그날 퇴근하자마자 창고에서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자전거를 꺼냈고 그 길로 야시장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타는 거라 처음엔 핸들이 자꾸 흔들거렸다. 손잡이를 꽉 잡았지만 영 마음처럼 나가주지 않았다. 삐뚤거리며 아파트 단지를 나와 주도로에 들어섰다. 뒤에서 오는 차들이 자꾸 신경 쓰여 길 오른편에 바짝 붙어 페달을 천천히 밟으며 가다 보니 걸어서 10분인 거리를 자전거로 15분을 소요했다. 교통이 붐비어 절반 이상은 자전거를 밀고 갔지만 어쨌거나 그날 저녁장에서 갓 만든 두부를 사고 신선한 채소와 제철 과일을 가득 사갖고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왕복으로 20여 분을 탔는데 그 사이 잔등은 땀으로 푹 젖어 있었다. 참 기분 좋은 운동이 되겠다는 예감이 들었다. 자전거 운동을 결심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운동하기 위해 나는 새벽 시간을 선택했다. 새벽엔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거리가 조용하고 덜 위험하기 때문이다. 주중에는 시내 외곽을 한 바퀴 돌고 주말에는 교외로 나간다. 자전거 운동으로 아침을 열면 하루가 충실하다. 주말에는 온 집 식구가 휴식하기에 시간에 쫓겨올 필요가 없다. 때문에 주말 시간에 좀 더 멀리 다녀오는 것이다. 날씨가 좋은 날엔 자전거를 차에 싣고 산과

물이 좋은 시골 쪽으로 간다. 커다란 백양나무 아래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자전거를 내려온 후 자전거에 몸을 싣고 시골길을 냅다 달린다. 옅은 시냇물을 쌩 하고 지나갈 때는 신발이 젖을까 봐 두 발을 페달해서 떼고 가는 재주도 부를 수 있다. 시골에 울퉁불퉁한 흙길을 지나갈 때 요리조리 험한 길을 피해가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하루라도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이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서 온 하루 신경이 쓰인다. 이렇듯 나는 자전거 운동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다. 내가 자전거에 특별한 애정이 있는 건 아마 어릴 적 자란 환경 때문일 것이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나는 동네 친구들이 부모님한테서 자전거 타는 걸 배울 때 그저 부러워하며 구경만 했다. 소학교까지는 학교가 집과 가깝게 해서 걸어서 다녔지만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서 부득불 자전거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됐다. 개학날이 바득바득 다가오자 할머니가 내쉬는 한숨 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나더러 나들이 옷을 갈아입고 따라 나서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장롱 속에 깊숙이 넣어둔 손수건을 꺼내더니 거기에 차곡차곡 모아둔 돈에서 일부를 꺼내 허리춤에 만든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자전거 매장에 가셨다. 나더러 마음에 드는 걸 한 대 고르라고 하셨다. 나는 주춤거리며 선뜻 고르지 못했다. 우물쭈물하며 자전거 탈 줄도 모르는데 왜 사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거야 배우면 되지. 두부집 거울리게도 씽씽 타고 다니는데 너라고 못하겠느냐? 이 할미가 사주겠으니 너는 막차가 올 때까지 자전거 타는 걸 배워내야 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했다. 막차가 올 때까지란 말은 당장 배워서 집으로 갈 땐 자전거를 탈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나는 연녹색 바탕색에 여러 가지 색의 모란 꽃 그림이 그려진 자전거를 골랐다. 할머니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지불했다. 내가 자전거 여기저기를 구경하는 동안 할머니는 가게 주인과 한참을 얘기하시더니 나를 불렀다. 이 삼촌이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겠다고 하니 넌 시름 놓고 배우기나 해라. 동네에서 괴벽하기로 소문나 할머니는 한번 결심한 일이라면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시고 쭉 밀고 나가는 성격이다. 어릴 적부터 억센 할머니를 돈 덕에 무탈하게 자란 나로서는 할머니의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나는 속으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말씀을 따라야 했다. 그래도 가게 주인이 인자한 분이셔서 주눅이 덜 들었다. 그분은 금방 자전거 사슬을 고쳤다면서 검은 기름이 묻은 손이 내 자전거를 더럽힐까 봐 공구 상자에서 하얀 수갑을 꺼내 꼈다. 할머니는 수고해달라고 부탁하며 나더러 올라타라고 눈치를 주었다. 가게 주인이 든든히 잡아주어 나는 별 흔들림 없이 자전거에 올라타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할머니는 뒤에서 따라오면서 연신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무서움보다 필시 배워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들었다. 부모가 없는 아이는 강해야 한다는 도리를 어린 나이에 일찍 알게 됐기 때문이다. 사고로 생때 같은 아들 며느리를 앞세운 할머니는 포대기에 쌓인 나를 안고 우리가 살던 옛 고장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사를 왔다. 왜서 그곳을 떠났는지 나는 세세히 알지 못하나 할머니 성격으로 짐작해 봤을 때 할머니는 금방 부모를 잃은 어린 핏덩어리를 살리기 위해 가슴에 대못으로 남은 그 고장을 떠났을 것이다. 새 동네로 이사를 온 뒤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그닥 어울리지 않았다. 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아픈 과거를 들춰야 할 것이고 그때마다 속으로 피눈물을 떨구기 싫어서였을 것이다. 이사를 와서 나는 동네 아이들한테 자주 부모 없는 아이라고 놀림을 당했다. 내가 빌빌 울며 집에 들어서면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놀려준 아이들을 찾아가 그 집 부모들 앞에서 한바탕 훈계를 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어린 아이들 속에서 괴벽한 사람으로 무서운 할머니로 락인이 찍혔다. 어릴 적에 자전거로 인해 당한 서러움이 많았다. 동네 아이가 아버지 자전거 뒤에 앉아 가면서 길 옆에서 돌을 차며 노는 나에게 혀를 홀랑 내밀던 일이며 그 아이처럼 아버지 자전거 뒤에 앉고 싶어서 주눅이 들던 일이며 동네 아이들의 따돌림이 싫어 남보다 한 시간 먼저 학교로 걸어가던 일이며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난다. 인심 좋은 가게 주인의 도움을 받으며 자전거를 배우면서 내 머릿속에는 예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몇 번을 연습하고 나니 뒤에서 걸어오는 가게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확연히 다르게 들려왔다. 처음엔 슥슥하고 신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렸고 몇 번 타고 나서는 사뿐사뿐 가볍게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 어느 때부턴가는 탁탁하고 발을 구르며 뛰는 소리가 들렸다. 가게 주인은 나를 보면서 참 령리하다고 칭찬했고 중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도 잘할 수 있겠다며 쳐줬다. 할머니는 처음엔 뒤를 따르던 것이 한참 뒤엔 숨이 차다며 길 한켠에 서서 나를 지켜봤다. 그때 됐다 됐어 라고 소리를 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가 서 계시는 쪽으로 머리를 휙 돌려보니 글쎄 내가 가게 주인의 부축임이 없이 엄청 긴 거리를 혼자서 타고 나갔던 것이다. 그제야 당황해나 나는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 자빠지고 말았다. 한쪽 다리가 자전거에 깔리웠지만 아프지 않았다. 새 자전거가 아깝다는 생각만 들어 제껏 자전거를 일궈 세웠다. 핸들에 묻은 흙을 팔소매로 싹싹 닦아내고 광주리가 휘지 않았는지 살펴봤다. 다행히 새 자전거는 흙이 조금 묻었을 뿐 그대로였다. 어른들이 달려와 어디 상한 데 없냐고 물었다. 나는 헤헤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고 그제서야 무릎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버렸다. 그날 할머니는 간만에 싱글벙글 만면에 웃음꽃을 피우셨다. 할머니는 맞은편 생선 가게에 가 고등어 두 마리를 사서 가게 주인한테 건네줬다. 하지만 그분은 한사코 싫다고 사양하면서 손녀한테 많이 먹이라고 했다. 인심 좋은 가게 주인은 내가 할머니와 같이 사는 아이라는 걸 진작에 눈치챈 것 같았다. 자상한 가게 주인은 자전거 바퀴 나사를 힘껏 조여주며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꼭 잘하라는 당부를 또 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인심 후한 낯선 아저씨의 따뜻한 배려가 고맙기도 하고
또 나도 부모님이 계셨다면 아버지한테서 자전거를 배웠을 텐데 하는 서러움이 뒤섞여 올라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날 할머니는 평소에 돈 아까워 타지 않던 택시를 간만에 불러 세웠고 우리는 택시에 자전거를 싣고 집으로 갔다. 내 생애 처음 산 자전거는 중학교 3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동무해 줬다. 그 전날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빌빌 눈물을 짜며 동네 아이 집으로 가던 나는 어느새 할머니를 자전거에 싣고 장보러 갈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하게 커버렸다. 할머니는 폐품을 주워서 팔고 남의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내 공부 뒷바라지를 했다. 다행히 어려서부터 나는 잔병치레가 별로 없이 무탈하게 커서 할머니가 아글다글 모은 돈을 병원에 갖다 바친 일은 없었다. 이게 다 자전거 덕분이라고 본다. 자전거가 없을 땐 걸어 다녀서 자전거가 생기고 나서는 등교와 하굣길을 자전거를 타고 다녀서 얼마나 신체 단련이 됐겠는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 함께한 자전거는 3년이란 시간 동안 볼품없이 낡아버렸다. 내가 고중에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는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갔다. 이사를 하면서 내 생애 첫 자전거는 폐품 수매소에 헐값으로 넘겨졌다. 그 뒤로 나는 한 번도 자전거를 타보지 못했다. 탈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자전거 가게 주인의 말대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할머니는 성적표를 받아줄 때마다 내가 자전거를 배워냈을 때처럼 환하게 웃으셨다. 올해로 할머니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지 10년 철에 접어든다. 그동안 한 번도 할머니를 잊어본 적이 없다. 마음 한켠에 늘 할머니가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서 외로움도 별로 타지 않았다. 다시 시작한 자전거 운동. 올리막을 올라갈 때 정신을 다 잡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고 내리막을 내려갈 때 쏴쏴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날려본다. 자전거 운동을 시작하고 보니 할머니가 옆에서 든든히 지켜줬기에 자전거에 깃든 행복한 동년을 추억하며 산다는 생각이 든다. 자전거 운동에 깃든 행복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네, 꼬부랑 할머니 노래 가사가 참 재밌는 그런 노래인데요.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세대를 넘어서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특별한 사연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했는데요. 부모님의 빈자리를 꿋꿋이 메운 할머니의 사랑. 그 소녀에게는 할머니가 아마 세상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생애 첫 자전거를 선물 받았을 때 아이의 눈빛은 아마도 온 세상의 별을 담은 듯 반짝반짝 빛났을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할머니의 사랑이 큰 버팀목이 돼 두 발로 페달을 밟을 때 더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겠죠. 할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꽃 피운 한 아이의 인생. 오늘은 대미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 그 사랑의 무게를 조용히 가슴에 새겨봤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불안이라는 위안. 네, 이 책의 한 단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만큼이나 덕서를 사랑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덕서가이자 서술가, 시인이면서 도서관에서 일을 했고 러년에 눈이 멀었지만 글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끝까지 덕서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라곤이 있다면 아마 도서관 형태일 것이라고 말하곤 했고 세계를 단 한 권의 책에 담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작가 허르헤 보르헤스다.

네, 독서와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참 다행입니다. 독서라는 지상 라군에서 서로 벗하며 거친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다행을 넘어 크나큰 행운입니다. 그런 친구는 그냥 얻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독서를 좋아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책을 사랑해야 책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독서하는 행복한 책벌레가 되고 싶습니다. 네, 부지런한 책벌레가 되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의 좋은 글 공유 시간에서는 어떤 삶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리현숙님의 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치매증.

어머니의 치매증 리현숙. 어머니도 이젠 늙으셨나 보다. 요즘 가끔씩은 기억을 잃으신다. 물건을 손에 쥐고 찾기도 하고 무엇을 찾으러 갔다가도

도로 나오신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몸으로 새 자식을 키우시느라 너무나도 고생하셨다. 우리가 커서 돈을 벌어들일만 할 때 다들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기들 살림 사느라 헤매다 보니 어머니는 고향의 빈집에 홀로 남게 됐다. 오빠가 효도하느라 견승에 아파트를 사서 있게 해드렸는데 동네에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안 통해 더 감옥 같다고 늘 말씀하셨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허구한 날 벌지 않고 어머니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러는 와중에 어머니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

심해인 듯이 펀 어머니의 변화에 심각함을 느끼고 우리 삼형제는 이전보다 어머니 집에 자주 들리고 더 관심하고 효도하자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말할 때뿐이지 출근하랴 애들 보랴 살림하랴 생각처럼 되지가 않았다. 외지에서 가게를 차린 동생, 외국으로 자주 출장 가는 오빠도 늘 자기 일에 바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그런데 정작 전화를 한 사람은 어머니 사시는 동네 마트의 책임자였다. 내용인즉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은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내 어머니인 것 같다는 것이다. 나는 업무를 집어치우고 정가를 맞고 평소에는 돈이 아까워서 타지도 않던 택시를 잡아타고 부랴부랴 마트로 갔다. 마트 휴게실에 앉아있는 어머니는 희끗한 머리지만 곱게 빗어 넘기고 출입구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외로운 어머니의 그 모습이 가슴 아프게 안겨왔다. 순간 나는 눈물이 고여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하나뿐인 나의 어머니. 이렇게 늙으셨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무심했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미어질 것만 같았다. 그런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나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내고야 말았다. 그러는 나를 본 어머니는 기억이 돌아온 듯 했다.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둘째야 괜찮아 엄마는 진짜로 괜찮아 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 며칠 나는 각별히 어머니에게 신경을 썼다. 어머니의 엄마다에 우리 삼형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핸드폰만은 꼭 챙겨 다니라고 신신당부했다. 그 일을 안 동생과 오빠도 매일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다. 그러기를 며칠 하다가 어머니도 괜찮은 듯 했고 우리도 바쁘고 하다 보니 우리는 그 일을 잊은 듯 또 일상으로 돌아갔다. 2월과 3월은 향진 정부기관이 제일 바쁜 시기였다. 사나 말들이 농사를 짓는 만큼 우리는 방화호림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했다.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령도들은 매년 방화호림 시기만 돌아오면 특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도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게다가 작년 겨울에 눈이 적었기 때문에 금년은 1급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날도 사나마을에 하향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역시 어머니 때문이었다. 당번이라 원래 몸빼기가 힘든 것도 있지만 나 혼자만 자식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안 그래도 어머니 곁에 있는 내가 평소에도 어머니 집에 제일 많이 갔는데 하는 생각으로 나는 오빠한테 전화를 했다. 오빠는 지금 막 출국하려는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향했으니 오빠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어쩔 수 없었던 오빠는 출국을 접고 어머니 모시러 갔다. 후회한 일이지만 그날 러시아로 가지 못해서 오빠는 중요한 장사를 놓쳤다는 것이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도 오빠는 그런 내색을 내지 않고 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했다. 다행히도 어머니의 치매 증세는 자주 발작하지 않았다.
2, 3개월에 한 번씩 일어났다. 그리고 다른 날들은 건강한 상태였다. 또 다른 기억은 괜찮고 그냥 길만 잃는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어머니의 생시는 어월이다. 어율 휴가도 있고 하여 우리 삼형제는 금년 어머니의 생신을 다 함께 모여서 기쁘게 수여드리자고 했다. 동생도 가게 문을 닫고 오래간만에 집으로 왔고 오빠도 일체 출국을 접고 애들마저 데리고 진정 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고 했다. 음식점이 아닌 집에서 어선도선 먹자는 어머니의 권위로 우리는 집에서 음식을 했다. 어머니는 그날 유난히도 기뻐하셨다. 내가 해도 된다는 음식을 기어코 어머니가 하겠다고 나섰다. 내 새끼는 내가 해먹인다 하면서 말이다. 주방에서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매일 저렇게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으랴 싶었다. 음식이 차려지고 밥상 주위에 오붓하게 둘러앉은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을 보시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이런저런 얘기로 오가다가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화제가 돌아가고 노후를 의논하고 있는데 오빠네 큰애가 갑자기 말했다. 고모 고모,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병이 가짜래. 내가 언제? 새언니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고 분위기는 순간 어색해졌다. 어머니는 어쩔 바를 몰라 했고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했다. 엄마, 정말이야? 내가 묻는 말에 어머니는 죄지은 어린애 마냥 두 손만 비볐다. 진짜 내가 못 살아. 엄마는 우리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왜 만날 우리를 못 살게 굴어? 아차 하는 순간 말이 너무 과했음을 느꼈다. 잠깐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한 채로 우리를 둘러보았다.

그럼 난들 오투라 말이야. 너희들 보고 싶은데, 너희들에게 하나라도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데, 이들은 항상 바쁘다 하고, 막내 넌 내가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올해도 집에 안 올 거잖아. 가게가 잘 나가는 줄 아는데 넌 3년이나 집에 안 온 건 아냐? 그리고 마지 넌 만날 러시아 한국으로 돌고, 귀한 내 아들인데 목소리 듣고 싶어도 얼굴 보고 싶어도 핸드폰 안에서만 볼 수 있고, 그리고 둘째, 내가 제일 보태먹었어. 출퇴근길에 엄마 집에 한 번 들리면 어디 덧나냐? 동네 사람들은 만날 내가 복이 있다고 하지. 새 자식이 돈을 꼬박꼬박 보내오지. 계절마다 옷이요 약이요 사다 주지. 내가 복받은 로인이래. 복받기는 옷이고 약이고 먹을 거고 전부 니들이 사주는데 내가 돈을 어디다 써? 니들이 준 돈 꼬박꼬박 챙겨둔 곳이 10만 원이 넘어. 조선 가서 니들 아버지랑 나눴을까? 작년 겨울에 기억이 깜빡한 거 가지고 둘째, 네가 막내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그리고 며칠은 나한테 극성을 보이더라. 그래서 짐에 걸린 척 했어. 어쩔래? 네가 저번에 청가 맡고 온 거 알아. 마지 네가 출국 못해서 돈 못 번 것도 알아. 후회 알고 나도 가슴이 미워지더라. 못되는 못줄망정 앓는 척하면서 내 새끼들 고생시키는 내 마음이 오죽하겠어.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하면서도 앓는 척하니 니들이 얼굴도 보여주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인이 바뀐 것처럼 자꾸 그렇게 되더라. 어떤 땐 이것이 진짜 치매라면 쟤들이 나한테 더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도 든다. 그만큼 니들도 손주들도 보고 싶다고.

어머니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버렸다. 마지야, 내가 어릴 때 뭘 했는 줄 알아? 사학원을 지어놓고 온 집 식구 모여 살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봐, 사학원은커녕 얼굴도 자주 못 보고 살잖아.

할매 울지마. 오빠네 막둥이가 고서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 얼굴에 눈물을 닦아줬다. 그러는 막내 손주를 안고 어머니는 더욱 서럽게 웃으셨다. 우리는 할말을 잊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다. 어머니 미안해요. 어머니께서 다른 증상은 없으시고 길만 잃어버린다는 것이 이상했고 그리고 애아빠가 국내에 있을 때만 병이 발작한다는 것도 이상해서 친정 어머니에게 여쭤봤더니 엄마가 자식들이 보고 싶어서 가짜로 그러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 것을 저 애가 듣고 어머니 죄송해요. 새언니는 어머니 곁으로 옮겨 앉으며 말했다.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학교 일이 바쁘다고 어머님 집에 1년에 손꼽을 정도로 왔으니 이젠 자주 들릴게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자기 살기 바쁘다고 허둥지둥 살다 보니 엄마 맘 너무 몰랐어. 아니다. 내가 주책이지. 새끼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늙은 게 오망이지. 엄마 나도 자주 올게. 해마다 올게. 또 못 불면 말지. 하나밖에 없는 내 엄만데. 할매 선생님이 커서 뭐 할 거냐고 물었어. 나는 커서 뱅기 몰 거야. 할매 뱅기 태워서 우리 집이랑 고모네 집이랑 만날 가게 할 거야. 조카의 말에 우리는 그만 웃어버렸다.

나 엄청 건강해. 치매가 아니야. 돈도 많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후엔 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는 한시름 놓은 듯 말씀하셨다. 그동안 우리를 속인 어머니는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후엔 마트에서랑 파출소에서랑 전화오게 하지 말고 엄마가 직접 전화해요. 니들 보고 싶으니 당장 날아오라고. 그래 알았어.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꽃을 피웠다. 마치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우리 셋을 모여놓고 옛날 이야기를 해줄 때처럼 말이다.

네,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어머님. 자식들이 보고 싶어 지매를 위장한 어머니의 이야기. 감동입니다. 네, 다시금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미향님의 글을 고수림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못난 자식.

아이고, 말하기 바쁘게 이 집 손녀가 왔네. 이번 추석에도 석할매가 한턱 내야겠구먼. 할머니들 뭔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고 계셔? 추석에 자식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집에서 한턱 내기로 했는데 말이 끝나기 바쁘게 네가 찾아와서 올해도 내가 돈 쓰게 생겼네. 돈 쓰게 생겼어.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나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차신다. 하긴 이 동네 다른 집 손주 손녀들은 다들 하나같이 명문대 졸업하고 상해나 북경이나 심천에서 큰 회사에 다니면서 돈도 잘 번다는데 나만 이름 없는 4년제 대학을 겨우 나와서 고향에서 자그만 회사에 다니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할머니

0: 어머니 집에 찾아와 밥만 축내니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한심하긴 한 것 같다. 뭐 그러면 또 어떠랴.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있어줘야 잘난 사람들도 돋보이고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지. 오늘도 우리 할머니 집 찜통에서는 고구마랑 호박이 익어가는 냄새가 솔솔 풍기고 거실은 화투치는 소리로 시끌벅적하다. 하루 종일 놀아봐야 드나드는 돈은 5원을 넘지 않는데 동네 할머니들은 출근이라도 하듯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우리 할머니 집에 모였다가 다시 정해진 시간에 헤어지신다. 아래 옷집도 모르고 사는 대도시와는 달리 할머니네 동네는 대부분 사람들이 서로 성씨를 알 정도로 사이가 좋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오두막 같은 집에서 살 때부터 한 동네 이웃 사이였는데 헌 집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어서 또다시 이웃으로 살게 되니 다들 사이가 어지간히 좋은 게 아니다. 오늘도 화투판이 끝나면 할머니들은 우리 할머니 집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한다. 워낙 대부분 노인들만 사는 동네라 각자 식사 준비도 귀찮고 또 내가 하루 건너오면서 장을 봐오니 보통은 우리 할머니 집에서 도란도란 모여앉아 다 함께 식사를 하신다. 식사 시간이 되면 할아버지들도 할머니 집으로 하나둘 모이시는데 이건 뭐 노인정이 따로 없다. 이렇게 모여앉아 식사를 하노라면 오고 가는 얘기는 대부분 손자, 손녀들 얘기뿐이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가 한국에 돈 벌러 간 손군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봐주시느라 이 동네에는 애들과 노인들만 가득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손군들마저 다들 외지에 대학을 가고 돈 벌러 가서 지금 이 동네에는 대부분 노인들뿐이다. 그나마 제일 젊은 조장 아주머니마저 이제는 60대다. 우리 손주는 올해도 일이 바빠서 집에 올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왔는데 작년 한 해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올해도 올 것 같지 않네. 그러게나 말이오. 자식들은 한국에서 돈 번다고 못 오고 손군들은 외지에서 돈 번다고 못 오니 이젠 명절도 별 재미가 없소. 아, 요즘 애들은 명절에 출근하면 돈을 3배로 준다고 하더만 그 돈이 아까워서 지들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게지. 요즘은 둘이 벌어도 먹고 살기 바쁘다니 우리 때랑은 또 세월이 많이 달라졌소. 애들이 못 오면 어떻소. 아,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노는 것도 얼마나 재밌소. 우리 손녀는 하루 건너오니 밥 차려주는 것도 귀찮구먼. 뭐 심부름 시킬 거 있으면 얘를 시키오. 얘도 밥값은 해야지. 내가 할머니 집에 올 때마다 장도 봐오고 온 동네에 잡다한 일은 다 맡아서 해주는데도 할머니는 다른 집 손군들보다 무능한 내가 한심한가 보다.
1: 아, 자꾸 그렇게 눈치 주면 나도 이제 안 와. 나도 확 멀리 돈 벌러 떠날 거야. 그럼 할머니 혼자 재밌게 사셔.
0: 내가 뾰로통해서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말씀하신다. 너희 할머니도 좋아서 그러는 게야. 늙어서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자식들이랑 손군들이 옆에 있는 게 제일 큰 복이지. 우리는 아파도 병원에 같이 가줄 가족도 옆에 없구만. 그러게나 말이오. 매일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면 늘 그런 생각이 두어. 동네를 오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하나도 없을까. 갑자기 내기에서 이긴 할머니들의 모습이 오히려 짠하게 느껴졌다. 아, 옛말에 원래 못난 자식이 옆에 남아서 효도하는 거라고 그랬어. 우리 손녀는 큰 포부가 없으니까 외지에 안 가고 그냥 고향에 남아서 이렇게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사는 게지. 다른 할머니들은 다들 보게겨워 하는 소리라면서 할머니한테 한 소리 하시지만 정작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저녁에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들 각자 집으로 가시고 할머니께서 조용히 나한테 말씀하신다. 내가 남들보다 못나서 네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다들 옆에 자식도 없고 손군들도 없어서 적적해하는데 내가 거기서 나는 손녀가 하루 건너 날 보러 온다고 자랑하면 다들 더 서운해할까 봐 그런 게지. 네가 왜 못난 자식이야. 원래 옆에 남아서 효도하는 자식이 제일 잘난 거요. 그래, 할머니 노년 생활이 행복하다면 내가 잘난 자식이

자식이면 어떻고 못난 자식이면 또 어떠하랴. 난 그냥 앞으로도 쭉 못난 자식으로 남아서 할머니 옆에서 말똥무나 해드리련다.

네, 김미향님의 글을 구슬이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못난 자식. 네, 이상 좋은 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글 속 세계를 떠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작품들은 우리 마음에 작은 선물을 남기고 사라지지만 그 속에 느꼈던 감동과 배움은 오래도록 함께할 겁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를 품고 지내는 동안 또 새로운 발견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뉴스입니다. 15차 5개년 계획 원년 출발을 주제로 한 흥룡강성 주제 뉴스 브리핑이 일전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량혜령 성의 부서기 겸 성장이 주제 발표를 통해 흥룡강성 제15차 5개년 계획 요강 관련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량혜령 성장은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이 우리 성의 위상을 되찾고 새로운 성과를 내는 핵심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당부를 명심하고 당 중앙의 신시대 동북 전방위 지능 전략 배치를 전면 리행해 국가 제15차 5개년 발전 청사진을 우리 성의 실행 계획과 임무서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실속 있고 꾸준한 업무 추진을 통해 고품질 지능 발전을 가속화하고 현대화 강성을 건설하며 실적을 통해 두 가지 확립을 확고부동하게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실히 리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량혜령 성장은 요강 편성 과정에서 국가발전 대국면 속 전략적 지위를 확실히 파악하고 과거를 잊고 미래를 여는 역사적 위상을 확실히 파악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근본 가치 방향을 확실히 파악하는 세 가지 원칙을 견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가 5대 안보 수호라는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고 세계 기지, 한계 보호벽, 한계 고지를 튼튼히 건설해 국가 발전에 흥룡강의 힘과 역할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기회를 포착해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며 발전 방식 전환 구조, 조정 품질, 향상 효율 증대를 추진해 종합 실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중의 바람을 체감하며 가능한 민

인생 실천 과제로 전환해 인민의 더 나은 생활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량해령 성장은 요강의 주요 특징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는 강성 건설을 겨냥해 목표 지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했다며 산업구조, 최적화, 생태, 환경 개선, 국가 안보, 역량 강화를 갖춘 사회주의 현대화 강성 건설을 위해 26개의 주요 지표를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품질 지능 발전을 중심으로 혁신적 대책을 정밀하게 기획했으며 6가지 흥룡강과 8대 지능 추진을 가속화하고 12개 분야의 중점 임무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발전 성과를 중심으로 추진 수단을 체계적으로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91개의 중대 프로젝트를 종합 추진하며 기초를 다지고 장기적 효과를 낼 중대 사업, 신질 생산력 중대 사업, 발전과 안보를 통합하는 중대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량해령 성장은 2026년 내수 확대, 신질 생산력 육성, 현대화 대농업 발전, 개혁 개방 심화, 민생 보장 개선에 정밀하게 힘을 쏟아 15차 5개년 계획의 안정적이고 힘있는 출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2회 중국 심수 국제문화산업박람회가 일전 정식으로 개막했습니다. 우리 성은 특색 문화산업 성과를 선보이며 화려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문화산업박람회에서 우리 성은 흑룡강 전시관, 할빈 전시관, 흑룡강 저작권 전시관 등 3대 주제 전시구역을 설치했습니다. 흑룡강 전시구역은 얼음, 눈, 푸름 삼색을 기본 바탕으로 삼아 흑룡강 겨울의 특성과 생태적 감각, 창의적인 활력을 융합해 몰입형 빙설 응접실을 조성했습니다. 전시구역에서는 룡강 빙설 문화의 전승과 발전 과정이 생생하게 전시됐습니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흑룡강 출신 선수들이 획득한 메달들이 하나하나 전시됐고 빙설 요소를 접목한 경태람, 홍만호 문화창의 제품이 우아하게 선보였으며 또 얼음조각 작품도 전시돼 전국 각지에서 온 관람객들이 룡강의 빙설 매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할빈 전시관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빙설 문화를 강조하며 전통적인 빙설 문화에 미래 감각을 더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빙설 문화 상품 맞춤 제작, 가상 현실 체험 등 다양한 인터랙티브 체험들이 집중적으로 선보여 계절과 지역의 제약에서 벗어나 룡강의 빙설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작권 전시구역의 흑룡강 전시관은 성내 20여 개 기업의 수백 점에 달하는 전시품을 최초로 집중적으로 선보이며 저작권을 통해 창의성을 보호하고 창의성을 통해 룡강 문화산업의 새로운 동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된 이후 우리 성의 관광 열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 플러스 문화창의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 박물관에서 100년의 랜드마크에 이르기까지 관광객들은 더 이상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기념품 구매에 만족하지 않고 인공지능과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해 자신만의 여행 기억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재 박물관에서 100년의 랜드마크에 이르기까지 맞춤 제작은 현재 문화창의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할빈 빙설대세계 빙설 인공지능 인터랙티브 공간에서는 크리스탈 레이저 내부 조각 기계가 단 3분 만에 고정 밀도 조각을 완성해 여름철 빙설의 추억을 수제 장식품 속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에는 인공지능 카메라와 비디오 기기를 동시에 도입해 최초의 인터랙티브 스마트 문화창의 제품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에게 만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으며 온기가 느껴지는 새로운 문화 관광 체험을 제공합니다. 동강 무형문화재 디지털 체험관에서는 관람객들이 화면을 살짝 터치하면 어피, 자작나무 껍질 등 허즈족 특유의 소재를 자유롭게 조합해 도시의 정취와 민족의 풍정이 담긴 나만의 작품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화하동극 무원삼강 자연생태관에서는 인공지능 스마트 의상 교체 체험을 선보이며 관람객이 어피류 의상이나 사냥 복장을 한 번에 터치로 간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할빈시 스마트 농업 및 지능형 이양 현장 설명회가 방정현 안락 만무 스마트 농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스마트 농업 현장 설명회에서는 할빈시 스마트 농업 건설의 단계적 성과를 집중 소개했습니다. 또한 오량융합 혁신 응용

립체 용모, 지능형 생산 관리 등 스마트 농업 핵심 기술을 보급하며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농업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응용을 촉진하고 할빈시 현역 농업 전환 업그레이드 및 곡물 단위당 수확고 증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오량융합혁신 응용 성과를 직접 살펴보고 방정현 국가 현대농업산업단지 스마트 농업 플랫폼 운영 현황, 지능형 절수 관계 시스템의 실질적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어 전문가팀이 시연한 신형 스마트 농기계 현장 작업 시연, 립체 육모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농업 플랫폼 전시를 참관했습니다. 현장에는 브랜드 농업 및 맞춤형 농업 성과 전시 구역이 마련돼 방정현 한지 가재산업 발전의 주요 성과를 집중 소개했으며 각지에서 농업의 디지털화, 지능화,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데 참고할 만한 경험과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는 중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이자 중로 선리누호 협력조약 체결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로 경제무역협력은 복잡한 국제환경으로 인한 여러 도전을 극복하고 강한 회복력과 왕성한 활력을 보여주었으며 중국은 16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2025년 중로 무역액이 279억 달러에 달해 3년 연속 2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중국은 16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올 1.4분기 양국 간 무역액은 612억 달러에 달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치즈는 귀꼬리 장대한 사나이다. 다닥다닥 얽은 둥그스름한 얼굴에 갈색 눈기에는 깊은 주름이 촘촘히 패였다. 이와 반대로 그의 아내는 최소하고도 여유였다. 누렇게 메마른 얼굴은 마치 앓고 있는 듯하였으나 실은 어릴 때 영양이 부족했던 탓이었다. 남편보다 대여섯 살 아래인 그는 재작년에 아버지를 따라 레양에서 이 산골까지 피난 왔다가 마을 사람들이 33살 나도록 아직 장가 못 간 치즈와 말을 붙여줘서 그와 결혼하게 되었었다. 그의 아버지는 다음 해에 고향인 레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함께 생활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툼질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얼굴 한 번 붉힌 적도 없었다. 치즈는 비록 힘이 황소 같고 성격도 강직했지만 착한 사람을 대할 때면 나이 지긋한 어머니와도 같이 마음이 살뜰해지곤 했다. 고생 속에서 자라난 그들은 의가 맞아 서로 아끼고 사랑하였다. 그런데 치즈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어릴 때 너무 굶주려 병을 얻은 것이다. 이래하여 그는 눈물을 흘렸고 남편에게 미안해하였다. 그러나 치즈는 한 번도 아내를 탓하지 않았고 그저 아내를 위안하였다.
1: 당신도 아이를 해서 뭐래? 집살림이 구차하여 변변히 키우지도 못하겠는데 차라리 없는 게 속이 편하지.
0: 하지만 그라고 왜 아이를 품에 안고 싶지 않으랴. 치즈는 어려서부터 숙구에 하는 아버지와 함께 숯가루를 먹으며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해 봄 지진이 일어나서 숯가마가 무너졌다. 아버지와 같이 일하던 숱한 사람들이 치여 죽었다. 하지만 숯가마 주인인 왕요일은 사람이 죽었어도 동전 한 푼 주지 않았다. 치즈는 어머니와 낡은 괴짝으로 관을 만들어 아버지를 묻었다. 그 후 왕요일 놈은 그들 모자를 불쌍히 여겨 동정을 베푸는 채 하며 치즈 어머니를 부엌대기로 쓰다가 반년 만에 동해의 어느 한 인신매매업자에게 팔아버렸다. 치즈는 12살 나던 해부터 왕요일 내 소를 먹이다가 좀 크자 숯가마에 나가 일하였다. 그는 강영천이 왕관장에 와서 제일 먼저 키워낸 공산당원이었다. 치즈를 바라보는 강영천은 그가 입당할 때의 전경이 눈앞에 삼삼이 떠올랐다. 지는 듯한 햇빛이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 점심때였다. 강영천은 소를 풀이 무성한 웅댕이에 몰아넣고 치즈와 함께 음달진 바위 위에 올라앉았다.
2: 동우는 칼에 목이 잘리는 것이 두렵지 않소?
0: 강영천이 물었다.
1: 겁나지 않소. 칼산을 넘고 불바다를 건넌다 해도 당을 따르겠소. 비겁한 것은 가난뱅기의 본세가 아니지요.
0: 치즈는 빗발선 눈을 크게 부릅뜨고 경결하게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꽁의 모가지를 툭 하고 비틀어 꼽꼽다. 새빨간 피가 그의 검실검실한 어깨의 근육에로 뿜겼다. 그는 꽁을 힘껏 깊은 골짜기에 뿌리쳤다.
1: 이 치즈곰보가 딴 생각을 품는다면 저같이 될 것이오.
0: 회상 속에서 깨어난 강영천은 다시 치즈를 위안하고 나서 몸을 일으켰다.
2: 치즈 형님, 난 그만 가야겠어. 무슨 일이 있으면 아주머니를 보내어 알리오.
0: 치즈는 그의 손을 잡고 있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1: 강도모, 나한테 수류탄을 선에게 남겨두구려.
2: 동무가 그걸 해서 뭐라?
1: 뭘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급한 대목에 쓰자고 그러.
2: 좋소. 돌아가면 사람을 시켜 몇 개 보내지. 가만히 누워있어. 일어나지 말고. 아주머니, 그럼 가보겠습니다.
0: 강영천은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다.
3: 강동지, 또 오세요.
0: 치즈 아내는 몸내 소운해하며 부드럽게 인사를 하고 그가 골목을 꺾고 들 때까지 지켜보다가 문을 조용히 닫았다. 아침 식사 후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손에 달걀 한 보자기를 싸들고 문을 나섰다. 살을 에일 듯한 한이바람에 만자는 어머니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어머니는 넷째 할아버지 집에 들어섰다. 집안은 아무도 없는 듯이 조용하였다. 며느리와 친정에 돌아온 딸 화자가 어머니를 보고 급히 구들에서 뛰어내려 반색하며 그를 구들로 떠밀었다. 화자는 어머니가 넘겨주는 달걀을 받아들며 말했다.
3: 자, 아니 아주머니도 이걸 왜 또 가져왔어요? 뒀다가 조카들이나 먹이지 않고.
4: 참, 아 그게 뭐 희한한 것이라고. 아주버님의 병문안도 하는 겸 잡수라고 가져왔다.
0: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병은 무슨 병이냐는 듯이 화자는 웃방에 대고 입을 삐죽거리더니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이 늙은이는 그날 회의장에서 집안 며느리의 말대꾸에 화가 상투까지 치밀었다. 하지만 다스리자니 세월이 달라진 데다가 그의 집에 있는 간부와 총칼이 두려웠고 내버려 두자니 가슴속에 분을 사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낯을 들고 문을 나설 수도 없어서 구두에 누워 끙끙 앓기만 하였다. 처음에는 밥도 먹지 않다가 후에 배가 고파 참지 못하게 되어서야 수저를 들었다. 온종일 아들이 아니면 딸을 꾸짖고 어머니와 수연이를 욕하며 말끝마다 이니가 돌아오면 화풀이를 하겠다고 별렸다. 놈들이 오니 물건을 파묻고 피신할 준비를 하라고 마을 간부들이 말하였으나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으며 수연이가 설복하러 왔을 때는 때리려고까지 하였다. 온순한 양처럼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좇는 통에 딸과 며느리는 별 수 없이 속만 태웠다. 그는 이때 어머니가 아랫방에서 딸과 며느리와 나누는 말소리를 듣고 혐오스럽게 흥 콧방귀를 끼며 이불을 꼭두까지 뒤집었었다. 어머니는 웃방으로 건너왔다. 만자는 구들 앞구석에 세워둔 꼬불꼬불한 대추나무 지팽이를 보고 회의장에서 하마터면 맞을 뻔했던 일이 생각나서 악 하고 놀란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 어깨를 그라앉고 작은 얼굴을 엄마 몸 뒤에 꼭 감추었다. 이불 속에서 숨도 잘 쉬지 못하던 늙은이는 그 바람에 깜짝 놀라서 식은 땀을 쭉 흘렸다. 그는 이불을 젖히고 격하여 소리쳤다.
1: 이 임산 왜 와나? 성 물러가지 못할까? 난 그따위 집안은 없는 셈 친다.
0: 어머니는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이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4: 아주버님, 너무 노염을 내시지 말아요. 할 말씀이 있으면 차근차근 하세요.
1: 차근차근, 언젠 차근차근 말하지 않아서 귀등으로서 저번했나. 나가, 냉큼 나가.
0: 말을 마치고 그는 몸을 안쪽으로 획 돌렸다. 화자가 달려들어와 다급히 말하였다.
5: 아버지, 왜 그래요? 아주머니는 고맙게도 아버지 뵈러 왔는데. 참, 아버지 그 괴백한 성미는.
0: 어머니는 눈짓으로 화자들로 입을 다물게 하고 아이를 안겨주며 방을 나가게 하였다. 화자가 만자를 안고 나가자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짓고는 입을 꼭 다물었다. 입가에는 줄기 잔주름이 또 깊이 패였다. 어머니는 괴로운 웃음을 지었다. 이 웃음은 마치 입안의 문 소태가 너무 뜨거워 구역질이 나는 것을 꼭 참고 꿀꺽 삼켜버리고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쓴맛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려고 일부러 지어낸 미소와도 같았다. 그러나 이 웃음을 보는 사람은 오히려 그의 가슴이 얼마나 쓰리겠는가를 어렵지 않게 느낄 것이다. 어머니는 구들가에 조용히 걸터앉아서 바람이 새들새라 늙은 애의 이불을 꼭꼭 여미어 주었다. 그의 눈길은 낡은

0: 이불등에 활짝 펴있는 청백색 국화꽃에 못 박혔다.
1: 왜 이런 공연한 천대를 받아야 하는가? 본인이 피해받는 것을 겁나하지 않는데 나 같은 게 무슨 관계람?
0: 이런 생각이 불쑥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나 이 억울하다는 생각은 그의 머리에서 순식간에 스쳐 지났을 뿐이었다. 외놈들과 왕족놈들이 오면 반드시 사람을 해친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집에 웅크리고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이 로인이 불쌍하였다. 그는 불구덩이에서 로인이 뛰쳐나오도록 공고하려고 마음먹었다. 딸과 강영천이가 자기를 보내어 설복해 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말은 다 옳은데 자기가 어떻게 그들이 부탁한 일을 어길 수 있겠는가.
1: 아주버님, 좀 나아요?
0: 어머니는 걱정스레 물었다.
2: 나는 알지 않네.
0: 대답은 거칠었으나 말소리는 부드러웠다. 이윽고 어머니는 집안의 식량과 물건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1: 아주버님, 외놈들이 당장 달려들겠는데 어쩌자고 물건을 상기도 숨기지 않았어요?
2: 감추지 않겠네. 나는 남의 물건을 가지지 않았어.
0: 어머니는 말뜻을 알아들었다. 늙은이는 자기가 왕요일의 식량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몰수한 왕요일의 나달은 정부에 얼마간 바친 외에는 몽땅 먹을 것이 모자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었다. 이 로인도 식량을 분배받을 대상이었으나 굳이 마다하여 바른 길로 들어온 음식이 아니면 굶어 죽어도 먹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1: 외놈들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모조리 빼앗아요.
0: 어머니는 이제 와서 구태여 그와 옥신각신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알려주었다.
2: 나는 믿지 않아.
1: 아주버님도 외놈들이 별별 짓을 다 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나요?
2: 난 못 봤네. 믿지 않아.
1: 왕유일의 무리들이 있을 때 있은 일은 알지 않아요.
2: 큰 부대는 그가들과는 달라. 그들이 팔로군을 찾는데 우리 백성들과 무슨 관계야? 너희들은 간보니까 너희들이나 피하려거나 달아난다고 해도 이런 날씨에 얼어 죽는 길밖에 더 있겠나? 잘못 걸려 그놈들에게 잡히기나 한다면 그때는 다야, 다.
0: 어머니는 치솟는 격분을 참지 못하여 두 손을 부르르 떨었다. 이 고집불통병감은 부하를 토꾸는 말만 골라하였다. 어머니는 그한테 사죄하려고 속으로 곱씹던 말마저 다 잊어버렸다. 그러나 딸과 간부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대방을 설복 못했다는 것이 더욱 괴로웠다.
1: 아주버님!
0: 어머니는 저기 흥분하였다.
1: 모두들 다 가는데 아주버님 집만 남았다가 일이 생기면 그때엔 벌써 후회해도 늦어요.
0: 령감의 부하통은 드디어 터졌다. 그는 몸을 벌컥 일으키고 앉아 허연 수염을 부르르 떨며 헐떡헐떡 숨을 톱더니 목에 핏대를 세우고 버럭 고함을 질렀다.
2: 내가 뭐 후회를 해? 내 좋아하는 짓이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나가라. 어서 내 눈앞에서 냉큼 사라져라. 썩 물러가란 말이야.

0: 어머니는 격분하여 구들에서 뛰쳐내렸다. 온몸이 파르르 떨렸고 입술마저 새파랗게 질렸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또다시 입을 꾹 다물었다. 화자가 뛰어들어가 울고불고하며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1: 아버지, 아주머니의 말은 다 옳은말이에요. 우리를 잘되라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주머니를 왜 욕해요? 외놈들은 사람들의 먹을 파리 먹다듯 해요. 정 아버지가 가기 싫다면 저 혼자서라도 떠나겠어요.
2: 딸에 맞아 나를 믿지 않는구나.
0: 붓는 불에 키질이라도 받은 듯 부화통이 터져 령감은 욕사발을 마구 퍼부었다.
2: 너도 가겠다고? 그 너의 종아리를 꺾어놓을 테다. 법도 없어. 좋은 사람의 본을 따르진 않고.
0: 어머니는 화자한테서 아이를 받아안았다. 화자는 어머니를 발에다 주로 따라 나와 흐느끼었다.
1: 아주머니, 난 무서워 죽겠어요. 아주머니가 떠날 때 절 꼭 데려가 주세요.
0: 어머니는 화자의 눈물이 젖은 얼굴을 가엽게 바라보며 그의 차가운 손을 꼭 쥐고 괴로운 한숨을 지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1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3: (北京时间13点整)
4: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5: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씨를 뿌려 풍요로움을 꿈꾸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걸산 1번새로 땅을 갈아 희망을 심느라 땀덩이를 쏟고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한 알음의 기대로 커가는 것을 지켜보는 건 농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감동이 아닌가 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요즘, 수확의 기쁨을 가을로 미뤄가며 농사에만 전념하는 모든 농민분들께서 때가 되어 누구도 빠짐없이 만풍년의 희열을 누리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 한마당에서는 농사의 소중함과 함께 농민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함께 렴수원 가수의 노래 모내기 노래를 감상합시다.

한해 농사는 봄에 달렸다고들 합니다. 용정시에 살고 있는 박철 씨가 노래 한 곡 요청해 왔는데요. 그는 귀농한 지 3년 차 되는 신인 농군이지만 전민들과 어울려 농사를 지으며 농사를 왜 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지를 잘 알게 됐고 서로 나누며 영위하고 있는 자신의 삶은 풍요로움 그 자체라고 감명 깊게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이 농사의 소중함과 농촌 생활의 재미를 느껴보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열왕술의 령 넘어가네를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대지를 뚫고 나와 오로지 해와 단비만 바라며 살아는 씨앗은 우리에게 생명의 인내와 끈기란 무엇인가를 그대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조화라 할 수 있는 씨앗의 경이롭고도 신비로운 생명력은 농부의 알뜰한 손끝에서 때가 되면 묵직하다 못해 고개를 숙인 이삭으로 거듭납니다. 화룡시에 거주하는 조철복 씨는 한 생을 땅과 씨름한 감농군이랍니다. 이젠 편한 노년을 보내도 되련만 농사 유혹을 이기지 못해 봄만 되면 새 농사에 뛰어든다는 조철복 씨. 천민들과 함께 새 농사를 시작하는 희열을 느끼고 올해 농사에 훌륭한 작황을 기대해보고 싶다면서 소품 광고 찍던 날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머리를 번쩍 들고 예. 얼쏘 더 앞을 내다봐. 그래야 달라. 얼쏘 예. 곱게 그렇지. 사뿐 사뿐 아름답게 그렇지. 컷. 아 카메라 보고 웃지 말라는데 언제 자꾸 웃는가 말이오.
2: 그래요. 전 사람이 텔레비에 나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도 아, 어찌다 나오는데 참 잘 나와야 되지. 벌써 저 앞집에 복도의 엄마 보고 텔레비에 나온다고 잘하다 했거든.
1: 이거 이분 말로
3: 야야야야 가라 웃게 해라. 그래도 우는 거보다 웃는 게 낫지 괜히.
2: 그렇지.
1: 그래 엄마 엄마는 삐치지 말고 저기 가만 앉아있어. 가만 앉아있어. 그 대사나 보여. 아이고
2: 예?
1: 일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 웃으면 되는가 말이오.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2: 아이고 나는 텔레비를 찍는다 하니까 하나도 안 힘듭니다. 야 어찌다 배워 되는데 완전 사기나 줄게.
1: 글쎄 그건 다 좋은 잘 나오는 건 좋은데 쟤야 저 카메라 쳐다보지도 말고 인식하지 말란 말이오. 자연스럽게 생활적으로 하란 말이오.
2: 이거 보셔. 야 근데 요 카메라 여기 진짜 똥이긴 있다. 저기 그저 쳐다볼 때면 고소 아랫다리 와들와들 떨기지 시긋땀이 쩔쩔 나면 혈압이만 올라갑니다.
1: 아이, 이모 아이, 저는 집에서 드라마랑 그렇게 많이 보다 당겼지. 미네의 연기에 대해 효과 없어.
2: 아 정말? 보는 거랑 직접 배우 하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3: 그거는 다르다.
2: 아, 긴장해 죽겠다.
1: 말해줄게요. 잘 듣소. 이 연기란 건 말이요 자연스럽게 진실한

0: 갑자기 생활적으로 넘어가면 되는 게인데.
1: 이거 그렇게 쉬운 누기나 다 배워하지.
0: 여가 봐라, 여가 나 강의라는데 어? 알지도 못하며.
1: 그럼 너무 오래 말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2: 아니, 아니, 해봐.
1: 아니,
2: 아니,
1: 해봐. 네 해봐.
0: 뭐
1: 너무 해봐. 해봐.
0: 한번 잘 봐요, 내 하는 거. 아리, 우리 아리, 우리 아리 동물 동물.
2: 어쩌나냐? 아이고 저 돼지 대퉁으로 다 뚫고 나온다 야. 자 오늘이 시집 가는 날을 딱 알아가지고 난리다 난리.
0: 엄마. 나는 내 시집 보내도 되니까.
2: 가 오늘 가겠다잖아.
0: 엄마, 엄마는 그래 저 돼지 새끼 중요하고 이 친아들이 중요하고.
2: 난 돼지 중요하다.
0: 엄마. 나는 오늘 이 광고 촬영 우리 집 쌀 광고 촬영 꼭 찍어야 되니까. 글쎄. 잘 듣어요. 우리 오늘 이 영화에만 집중하자.
1: 오신다. 이거 잘해야 돼.
0: 어휴, 감독님.
3: 연습 잘 됐습니까?
4: 예.
3: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식으로 찍겠습니다.
0: 예.
3: 자, 준비해 주세요.
0: 정식.
3: 저 카메라 준비.
1: 소중
3: 준비. 저 배우들 위치해 주죠. 자, 준비.
0: 이렇게 나오고.
3: 레디. 액션.
5: 잘한다. 우리 이 아들을
3: 위해 그거를
5: 잘한다.
0: 야, 끝내내도 세고요.
3: 자, 쌀주머니 이거.
5: 그렇지.
3: 아줌마 힘.
0: 야, 덥다.
3: 정겹게, 정겹게. 아 컷. 야, 아주머니,
5: 예?
3: 그 땀을 좀 정겹게 닦아주면 아이 되겠습니까? 그게 뭐입니까? 걸레로 때 묻은 장판을 쭉쭉 닦는 것처럼.
1: 아, 아니다. 난 이제 형 정겹게 닦았는데.
3: 아, 어디 정겹게 닦았을까? 대수석성 문질러 놓더구만. 아이, 장판 닦아도 그렇게 닦으면 깨끗해지겠을까, 그게?
0: 장판 닦아도 그렇게 닦으면 깨끗해지겠어.
3: 저, 다시 한번 닦아보죠. 다시.
0: 다시 닦아.
3: 예.
2: 장판에 다시.
0: 아가?
3: 이야, 꼽지 일어나겠습니다, 꼽지.
1: 야. 장판을 깨끗하게 닦자고 노력했습니다. 여보세요 감독님, 장판에 빛이 바짝바짝 나.
2: 감독님, 이제 저거는 우리 며느리 최대한 정겹게 닦은 게 그렇소. 자야 원체 털털아.
3: 아 이거 보는 사람이 미네 감독 못 봤는데 어찌인가.
1: 그래.
3: 저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는 여기 앉아서 있잖아. 예? 대사를 외우셔. 예?
5: 자야
0: 정말
3: 저 아줌마.
5: 예?
3: 그 너무 깨끗하게 닦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잖아.
1: 그래 뭐.
3: 정겹게.
0: 정겹게. 네.
3: 그리고 그 뭐니까 장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0: 장파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3: 집에 귀한 자식이라 아들이라 생각하고 한번 닦아보셔.
2: 아들.
0: 아들. 네.
1: 아 그러니까 우리 강미다 하고 생각하고.
0: 그렇지.
3: 자.
0: 아들 어떻게 해야 될까.
3: 자. 그렇지. 한번 닦아보셔. 한번 닦아보셔.
0: 닦아봤어. 응.
2: 알았지. 응. 이거 야거 거봐 어찌까. 그거 봐라.
3: 그렇지.
1: 야 이 자식아, 네 숙제를 했냐?
3: 아니 숙제는 왜 물어본 거야?
1: 야 역시 전통 숙제라고 말하는
0: 거야. 야 감독님, 이거 뭐 장판이 됐다 아들이 됐다며.
3: 아이고 남편이 됩니까?
1: 이제 그만 아들이라 해.
3: 야 이거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2: 아이 글쎄 말이다. 야 이게 야 영화를 한번 찍는 게 토밭에 나가 일을 꽝꽝 하기보다도 더 힘들다 야. 아프지?
1: 야
0: 글쎄
1: 감독님.
3: 예.
1: 내 이거 광고 촬영 잘 모르긴 해도 어째 이런 거는 진짜 배우들을 모시고 찍을 게지. 우리 같은 촌 사람들을 데리고 찍습니까?
0: 그만 소리 안 돼.
3: 농민들이 재배한 쌀을 농민들이 직접 홍보해야 진실하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0: 옳습니다. 예.
3: 그래서 배우를 안 쓰는 게입니다.
0: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1: 글쎄 믿음이 가서 좋긴 좋은데 야 저 카메라 저게 빨리 쳐다볼까나. 난 좀만 긴장한다.
0: 에이 감독님. 나는 지금 하나도 긴장하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3: 아저씨는 너무 떨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자. 잡담 그만하시고 잠깐. 이제처럼 하되 숙제만 빼주세요. 예?
1: 아 숙제만 빼요?
3: 예.
1: 잘해.
3: 그리고 그
1: 잘해.
3: 할머니 이번에는 할머니 부분까지 쭉 내려가겠으니까 어떻게 대사는 잘 외우셨습니까?
2: 아이고 나는 아때부터 암기 내는 데는 선수야.
0: 아이 감독님 아이 됩니다. 아이 됩니다. 우리만 아이 됩니다.
2: 어제?
0: 엄마.
2: 어?
0: 엄마 이거 못하.
2: 어제 못하냐? 우리 세 식구에 탁.
0: 야 엄마.
2: 어.
0: 이 광고 촬영하는 게 무슨 애들처럼 장난하는 거니까.
2: 그래 뭐.
0: 엄마 이거 했다가는 저녁에 거기서 큰 별로 알아누울 수 있어.
2: 아이고 마, 내 알론다고?
0: 야, 엄마, 그러니까요 여기 가만 앉아 있어.
2: 아이고 야,
0: 가만 앉아 있어.
2: 이게 무슨
0: 감독님.
2: 소리야?
3: 왜?
0: 저 이 마무리 부분에서는 이 엄마를 쭉 빼버리셔. 나를 시키죠. 내 한번 해야 되겠어.
3: 아이, 그건 아니 된다. 그 할머니 마지막 대사를 해야 진실하고 믿음이 가지. 이 아드님 같은 분이 나와서 희쩍희쩍 웃으면서 이 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시오. 그 누김이 있습니까?
0: 아이 나도 대사 있는 거 해보고 싶어 그랬는데.
3: 아이 됩니다. 이건 중점이기 때문에 빼지도 바꾸지도 못한다. 되겠죠?
2: 감독이 예, 예, 예. 그러니까 나 이 부분에는 내가 중요하다 그 말씀인가?
3: 예.
2: 아이고 예. 그러면 내사 잘해야 되지.
3: 예 잘해야지. 그 할머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있잖아요. 저 앞집에 친구 할머니하고 얘기 나눈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얘기하셔. 긴장 하지 않습니까?
2: 아, 알았어.
3: 예예예. 예, 예.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2: 아이고 마 저 저래.
3: 예예예 예. 한번 해보자.
2: 아이고. 그렇습니다. 물이 좋아야 좋은 쌀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진 쌀이 나옵니다. 우리 이 해랑강 평강벌에 약수물을 먹고 자라는 녹색 잎쌀. 아이고 저 올라가서 말해야 된다. 이럴 때는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셔.
3: 이야 엄마 대박 우리 엄마 1등이요.
4: 엄마
3: 제일 잘했습니다.
4: 엄마 영화배우 해도 되겠다.
3: 이번에도 이렇게나 하면 됩니다. 예,
0: 예.
3: 되지?
0: 예. 알았습니다.
3: 자, 카메라 준비, 조명 준비. 배우들 준비해 주세요.
2: 저기요.
3: 자, 준비. 레디.
2: 영화 배우.
0: 액션. 아, 가만히 있어. 보여.
3: 자,
0: 시작. 액션.
2: 그 사람.
0: 그렇지.
2: 하나.
0: 잘했습니다.
2: 어디야?
0: 쌀 주머니 내려놓고.
2: 잘한다.
0: 어우야. 어우야. 정겹게. 그렇지. 자, 좋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2: 잘한다.
0: 할머니. 대상.
2: 어제
0: 엄마 제비.
2: 엄마야,
0: 대상.
2: 말하라고.
0: 대상. 엄마 중간에서 빨리 앞을 보고 말해야 되지.
2: 그래. 그렇수다. 물이 좋아야 좋은 땅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 진 땅, 맛있는 땅.
3: 하, 야, 할머니. 물이 좋아야 좋은 땅이 나오고 살진 땅, 맛있는 땅. 그게 말이 될까? 야.
2: 네, 이제 그래서.
4: 어쩌면 완전히 뭐 맛있는 땅이라고 했구나. 그게 말이 맞어?
2: 야, 네, 이제 그래.
4: 가만히.
2: 뭐 이제 그랬어.
4: 뭐죠? 우리만 아이 된다 안 되더나.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날 시키셔. 네, 알겠어.
3: 아, 아저씨는 대사 없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비켜줘. 저 야. 할머니.
2: 야.
3: 너무 긴장해 하지 마시고 이제 가해. 저기 저 카메라 렌즈를 이젠가 저기 우리 안에 돼지다 하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해보셔. 그럼 긴장하지 않습니다.
2: 그러니까 잘.
3: 예.
2: 잘.
0: 엄마.
2: 아이고 언영 그렇게 얘기해줘서 미니 아이 긴장하지.
3: 예. 자 우리 한번 해보시죠.
2: 알았지.
3: 자 준비.
2: 예. 그렇습니다. 물이 좋아야 좋은 쌀이 나오고 땅이 좋아야 잘진 쌀이 나옵니다. 우리 이 해랑강 탱강벌의 약수물을 먹고 자라난 돼지 맛있는 돼지야. 세상에
3: 하고 돼지로
2: 쌀 해랑강 탱강벌의 약수물을 먹고 자라난 이 녹색 잎살 맛있는 쌀.
0: 그렇지.
2: 세상에 둘도 없는 쌀.
0: 그렇지.
2: 콱콱 먹어라.
3: 야, 콱. 야, 할머니 콱콱 먹어라니요.
2: 그럼.
3: 야, 저 카메라 뒤에 전국의 시청자들 보고 있는데 콱콱 먹어라 뭐 어떻게 될까?
2: 아이, 카메라 돼지라며.
3: 아이, 카메라는 돼지 맞는데.
2: 돼지 맞지?
3: 아이, 카메라 뒤에는 전국의 시청자들 보고 있는데 돼지로 생각하면 아이 됩니다.
2: 그럼 저게 돼지 얼소 돼지 아이요.
3: 아이.
4: 아우야.
3: 야, 아, 정말 답답하네 이거.
2: 아이고 모르겠다.
4: 야, 엄마.
2: 어.
4: 저 뒤에 시청자들은 돼지 아니고.
3: 예.
4: 저 이 감독이 돼지란 말이오.
3: 맞습니다.
4: 야.
3: 뭐이라까?
2: 아이 좀.
4: 아이 미안한 말. 감독님, 내 거기서야.
3: 야,
4: 엄마. 엄마 때문에 내까지 요즘 막 헷갈려.
2: 뭐야 나도
4: 어쩌 이거.
2: 어리어리해서 모르겠다 야.
4: 야, 이거 저것도 못하 어째.
2: 떨려서. 감독님.
3: 예.
2: 이또 차라리 저 우리 시어마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아이 우리 시어마이 이 평상시 동네에서 중점 발언을 혼자다 한다. 말씀이 용 잘한다. 혹시 안가?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이 긴장하지도 않고 어색하지 않아서 자연스러울지.
3: 아이, 뻔히 적어준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즉흥을 어떻게 안가?
4: 아이, 할 수 있습니다.
2: 감독님,
4: 마지막을 한 번
3: 모르겠대.
2: 예?
3: 예, 마지막을 한번 찍기죠.
4: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예?
4: 아야, 오랜만에. 엄마!
0: 어머!
1: 야!
0: 엄마 이게서 뭐하고?
1: 야! 엄마! 엄마
0: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이거 어제는 몇십 번 이어지면서 엄마!
3: 저 이번에 틀린 다른 집 같이 계신데?
0: 이거 다른 집 같이 있는다 어째요?
1: 어머! 우리 이거 다시마게 몇십 번 이어지면서
0: 꼭 찍어야 돼요 나는
3: 엄마! 저 준비! 레디!
0: 부탁할게요 엄마!
3: 액션!
0: 자 엄마!
1: 긴장하지 말고!
0: 긴장하지 마! 이러면서 마음대로 말아! 액션!
1: 어머! 빨리 말하죠!
2: 그렇수다. 농사라는 거는 이 한우를 믿고 가는 거라. 올해는 우리 대풍이 들어서 농민들이 얼굴에 그저 웃음꽃이 활짝 피었었구만. 아이고, 3년 전에 우리 촌에 큰 홍수 들어서 우리 이 마을 껍질 한 벌 쫙 뺏겨갔을 때 우리 농민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암두. 이 안에 이 젊은 애들 손읍 없어. 이 손읍, 이 손읍.
0: 엄마.
2: 이 노인의 손보다도 더 터실터실하구만. 아이고, 그래도 나라 정책이 좋아가지고 세지부 재준다, 빈곤호 탈출을 시킨다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활이 꽃폈었구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다시금 정성을 넣어서 마음을 쏟아서 혼을 심어서 가꾼 이 녹색 잎사를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옵소.

맑은 물이 흐르고 꽃피는 봄이 오면 고향이 그립고 옛사람 옛정이 그리워 회역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문시에 거주하는 장미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이 되어 5월 4일은 그의 어머니 재복순 씨의 70세 생신이랍니다. 재복순 어머님은 젊은 시절 훈춘시 밀강향에 지식청년으로 내려가 교원 사업을 했답니다. 지금도 늘 교직에 있던 그때가 눈앞에 삼삼하다고 한답니다. 많은 애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가수 한철호 씨가 너무나도 인상이 깊어하시는 재복순 어머님. 그럼 이번 순서에는 따님 장미화 씨가 어머님을 위해 요청한 한철호 가수의 노래 연변은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봄비에 활짝 망울을 덮친 꽃은 우리들의 마음도 덩달아 들뜨게 합니다. 영정시에 살고 있는 최숙희 씨는 한국에서 온갖 고달픔을 이겨내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숙진 언니가 너무나도 존경스럽다면서 노래 흥계호 어부의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항상 언니 숙진 씨에게 힘이 되어주는 숙희 씨의 마음을 담아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한해 농사의 풍요로움을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농사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농사는 끊기지 않는 노력과 정열의 결정체입니다. 농부들에게 힘든 농산일만 차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라리 풍만하기 연근 이삭 한아름을 안고 느껴보는 만풍년의 벅찬 희열. 그것은 자연이 농부들에게만 선사하는 가장 값진 보상입니다. 인생의 모든 풍요로움은 모두의 피타는 노력에서 옵니다. 그럼 올해 가을에도 농민들이 만풍년 속에서 삶의 희열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나가.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听众朋友们，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본방송은위챗으로도청취가능한데요위챗애플이즉微信小程序에龙广电台를검색한후조선어방송을클릭하면휴대폰으로도실시간청취가능합니다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여름은 에너지가 넘치는 계절이지만 동시에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리한 냉방과 찬 음식으로 일시적인 시원함을 쫓기보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분은 미지근하게 갈증 전에 소량 자주 섭취하세요. 차가운 음료보다 미지근한 물, 이온 음료와 수분 많은 과일로 보충하세요. 균형 있는 식단을 짜고 가볍고 깨끗한 식사를 하세요. 소화 부담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생선, 콩류 등 음식을 위주로 드세요.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세요. 에어컨은 26도 전후를 권장합니다. 직접적인 찬바람 노출은 피하세요.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세요. 무더운 낮 시간대는 피하고 수영,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정신 건강도 잊지 마세요. 명상, 요산소 운동, 가벼운 독서나 취미 활동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무더운 여름철, 슬기롭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속담 가는 길이 험할수록 더 큰 보상이 있다의 유래 이야기. 옛날에 한 마을에 두 명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철수, 다른 한 명은 영희입니다. 철수는 재미있는 일만 찾아다니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반면에 영희는 꾸준히 노력하며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해내는 열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 보물은 무궁무진한 재화와 지혜를 가진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보물을 찾으러 떠나기로 했습니다. 첫날 그들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가파르고 험악했고 심지어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철수는 이런 어려움에 곧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길을 왜 가야 하나? 보물이 있다고 해도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하진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이 험할수록 더 큰 보상이 있을 거야.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포기하고 마을로 돌아가고 영희는 혼자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매일매일 꾸준히 올라가며 때로는 날마다 아침을 일찍 일어나서 일찍이 길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물과 음식이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고

0: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포기하지 않고 영희와 함께 계속 올라갔더라면 지금 이 보물을 나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자책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는 길이 어려울수록 그 결과는 더욱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희는 산길의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하며 최종적으로 보물을 찾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꾸준한 노력과 끈기의 중요성입니다. 영희는 매일매일 꾸준히 올라가며 때로는 아주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꾸준한 노력과 끈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포기는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철수는 가는 길이 어려워지자 곧 포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보물을 찾지 못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넷째, 지혜와 재화는 노력과 지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희는 보물을 찾고 그 재화를 통해 마을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혜와 재화를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속담과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인생은 항상 어려움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큰 성장과 보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때로는 매우 힘들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고 더 나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승진하거나 더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인생에서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험할수록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 보상은 더욱더 크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는 길이 험할수록 더 큰 보상이 있다는 속담과 그 유래 이야기는 우리에게 꾸준한 노력, 끈기,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지혜와 재화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교훈과 의미를 인생에 적용하여 더욱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봄날의 활력 충전을 주제로 프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봄은 자연이 새롭게 일어나는 계절로 이 계절에는 우리 몸과 마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며 봄날에 어떻게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봄의 자연과 건강관계. 봄은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자연의 변화는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연과의 접촉이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책의 중요성. 봄날의 공원은 온통 꽃 향기와 새소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산책을 하는 것은 단순한 신체 운동 이상으로 마음까지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30분 이상의 산책은 심박수를 올려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며 뉴런트로핀이라는 신경성장 인자를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합니다. 특히 나무가 많은 산길에서 산책하면 식물들이 방출하는 파이토니드라는 물질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의 효과. 겨울 동안 많이 부족했던 햇볕이 봄이 되면서 다시 찾아옵니다. 적절한 양의 햇볕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체내에서 비타민 D를 만들게 되는데 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필수적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충분한 비타민 D 섭취는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감기 등 질병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햇볕을 받을 때는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봄날의 음식과 영양입니다. 봄이 되면 자연에서 다양한 신선한 식재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주며 또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재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봄철 식재료를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시기 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치는 발효된 배추를 이용해 만듭니다. 김치에는 유익한 유산균이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추 무침은 간단하게 배추를 절인 후 양념을 뿌려 만드는 요리로 식사에 곁들여 먹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무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C 등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칼국수는 물을 슬라이스한 후 육수에 넣어 끓여 만드는 국물 요리로 따뜻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모마리는 물을 절인 후 굽거나 볶아 만드는 요리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영양가가 높습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눈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당근즙은 당근을 주석이로 갈아 만든 음료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근볶음은 당근을 썰어 볶아 만드는 요리로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철분, 칼슘, 비타민 K 등이 풍부해 빈혈 예방과 뼈 건강을 돕습니다. 시금치 볶음은 시금치를 썰어 간장,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넣어 볶아 만드는 요리로 식사에 필수적인 반찬 중 하나입니다. 시금치 쌈은 시금치를 쌈에 넣어 먹는 방법으로 고기와 함께 먹으면 맛이 더욱 좋아집니다. 쑥은 봄철 대표적인 채소로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쑥떡은 쑥을 가루로 만든 후 찹쌀과 함께 반죽하여 만드는 떡으로 봄철 전통 음식 중 하나입니다. 쑥전은 쑥을 넣은 부침개로 간편하게 아침이나 간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노래 이어진 다음 계속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봄과일은 특별한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복숭아, 딸기, 체리 등 봄과일들은 각각 독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비타민 A와 C, 칼륨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복숭아 속에 있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복숭아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요거트와 함께 섞어 만든 복숭아 요거트 주스는 더욱 맛있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딸기는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딸기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케이크나 파이에 넣어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체리는 안토시아닌과 관련된 항산화제가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에 체리를 섭취하면 근육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체리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와인에 넣어 만든 체리 와인도 맛있습니다. 봄철 식재료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법을 소개합니다. 시금치 계란말이를 만드는 방법은 시금치를 썰어놓고 계란에 소금, 후추를 넣어 풀어준 뒤 시금치를 넣고 섞어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 믹스를 부어 약불에서 굽습니다. 굽는 동안에 계란을 저어가면서 고르게 익도록 합니다. 당근과 무를 이용한 채소 볶음을 만드는 방법은 당근과 무를 썰어놓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불에 두어 볶습니다. 볶다가 다 익으면 간장,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넣어 양념을 뿌려줍니다. 복숭아를 이용한 복숭아 주스를 만드는 방법은 복숭아를 주석이로 가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봄철에는 일상생활 습관을 적절히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일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것,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 등이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것은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체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피로 회복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 몸은 자가 회복 기능을 발휘하며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일반적으로 7-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담배와 음주를 자제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2리터 내지 3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와 음주는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은 일상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평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명상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 자세로 앉아서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는 방법, 꽃향기를 맡으며 명상하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셀프케어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합니다. 스킨케어, 독서,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스킨케어는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마음을 평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재미를 느끼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작고 구체적인 것이 좋으며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봄철에 목표를 설정한다면 체중 감량 5kg,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기, 10권의 책 읽기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자신만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봄에는 졸리고 가을에는 피곤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봄만 되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데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잠들기 힘들어하는 숙면 시간이 적습니다. 네, 봄만 되면 불면증이 나타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네, 현대의학에서 따르면 봄철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미쳐 생체 시계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네, 멜라토닌은 사람의 뇌송과체 세포에서 분비되어 인체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을 도와줌으로써 우리의 몸에 잠잘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어두운 환경에서 멜라토닌 분비량은 높아져 낮에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데 이는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밝은 환경에서 빛은 망막과 시신경을 통해 시교차 장핵으로 전달되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데 이는 마치 흐르는 물줄기를 중간에서 차단하는 것과 같아서 사람이 숙면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봄에는 밤이 짧아지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그만큼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좋아했던 만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네, 광동성 요명중리 남방의과대학 중서희 결합병원 예방치료센터 학술 리더인 뱅강은 네, 중의학적 관점에서 봄철 불면증은 우연이 아니라 절기와 인체 상호작용이 균형을 잃은 전형적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체의 작은 리듬이 자연의 속도를 따라가도록 하려면 네, 빛 조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한 기상시간과 수면시간을 고정하고 오전에 3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이 체내 멜라토닌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봄철에는 햇살이 부드러운데 야외 자연광은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계절성 정서장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 전에 방을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가능한 한 전자제품을 접촉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잠자리에 가져가는 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침실 커튼을 암막 커튼으로 바꾸고 네, 필요하면 안대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땅콩은 가장 흔한 견과류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어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그것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심지어 땅콩을 장기간 섭취한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신체 상태 차이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네, 2015년 4월 항산화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구운 땅콩 한 줌을 섭취하는 것이 노화를 지연시키는 새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2021년 국제저널 중풍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땅콩을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하루에 평균 4~5날의 땅콩을 먹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3%, 뇌졸중 위험이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2년 영양과 신진대사 잡지에 발표된 2.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주 땅콩 섭취량이 100g 이상인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19% 감소하고 비과체중 인구에서 효과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땅콩의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북경중의학대학 동방병원 아건강과 주치일 이장은 2025년 병원의 위책 공식 계정에 게재한 글에서 땅콩에는 식이섬유, 특히 불용성 섬유가 풍부하여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장의 운동을 촉진하며 변비를 완화시키고 장을 윤활하게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녁에 달걀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네, 이런 견해는 다소 편파적이며 오해가 있습니다. 네, 저녁에 달걀을 먹는 것은 직접적으로 소화불량을 일으키지 않으며 핵심은 개인의 건강상태, 적절한 섭취 여부, 달걀 조리 방법 등의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네, 달걀은 량질의 단백질 공급원이자 비타민, 미네랄라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적당량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밤에 달걀을 먹은 후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든다면 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네, 과식. 네, 어떤 음식이라도 네, 과식하면 소화 부담을 증가시켜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조리 방법. 네, 달걀을 너무 기름지게 조리하거나 양념을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가 어려워지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삶은 달걀, 찐 달걀 등 담백한 조리 방법을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마다 소화 능력이 다르며 어떤 사람들은 특정 음식에 더 민감할 수 있고 소화 불량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네, 저녁에 달걀을 먹은 후 자주 불편함을 느낀다면 섭취 시간을 조절하거나 섭취량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소수민족 투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투족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민족 투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투족은 중국에서 인구가 비교적 적은 소수민족의 하나입니다. 2010년 제6차 전국 인구 보편 조사에 따르면 투족의 총 인구는 28만 9,500여 명이었습니다. 투족은 주로 청해 티베트고원 동북부에 자리한 청해 호조 투족 자치현에 집중 거주하고 있으며, 청해의 민화와 대통 두 현과 감숙의 천축 티베트족 자치현에도 꽤 많이 모여 삽니다. 그 외에도 투족은 청해의 악도, 문원, 도란, 귀덕, 공화, 선영 등지와 감숙의 탕리, 영등, 감남 등지에 산재했습니다. 투족은 본 민족의 언어는 있으나 본 민족 문자는 없습니다. 투족어는 알타이어계 몽골 어족에 속하며 기초 어휘가 몽골어와 같거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현대 투족어는 호조와 민화, 동인 등세 가지 방언으로 나뉩니다. 청해 호조와 대통 악도, 감숙 천축 등지에서는 호조 방언, 청해 민화와 감숙 적석산 등지에서는 민화 방언, 청해 동인에서는 동인 방언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감숙 탕리 투족은 본 민족의 언어를 완전히 잃고 현지 티베트어와 아주 근접한 한어 티베트어계 미얀마족 티베트어 갈래의 방언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탕리 투족이 티베트어와 한어를 주로 사용하는 외에 기타 지역의 투족도 본 민족 언어와 한어 티베트어를 겸용합니다. 투족은 과거 한문을 통용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 청해성 관련 부처가 한어 병음을 기반으로 한 투문 방안 초안을 시험 보급하면서 본 민족의 문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투족은 주로 목축업과 농업에 종사하며 특히 양을 잘 기르는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투족은 원나라와 명나라 이후부터 라마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투족의 민족 명칭은 많은 편으로 각기 투족마다 서로 다른 자칭과 호칭이 있습니다. 호조와 대통 천축 일대의 투족은 몽골인을 뜻하는 몽골르, 백몽골을 뜻하는 착한 몽골라고 자칭하며, 민화현의 투족은 투족인이라는 뜻의 투쿤으로 자칭하고, 기타 지역의 투족은 투간이라고 자칭합니다. 한편 인근의 티베트족들은 투족을 티베트 북부 유목 민족의 범칭인 허르로 부릅니다. 또 한족과 회족들은 투족을 투인, 투민이라고 부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에는 본 민족의 염원에 따라서 이들을 투족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투족은 그 역사가 유구합니다. 비록 투족에 대한 계통적인 문자 기재가 없고 투족의 기원과 관련해 정설도 없지만 학술계의 설법을 살펴본다면 대체로 몽골인설, 투구훈설, 몽골인과 허르인 융합설, 사타돌궐설, 다원혼합설 등이 있습니다. 그중 몽골인설과 허르인설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먼저 몽골인설을

투적이라 합니다. 투적은 몽골어 또는 착한 몽골어 자칭합니다. 이로부터 투적이 몽골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호조현 투적들 속에는 선조가 몽골인이고 징키스칸의 대장군 거리리트가 부대를 거느리고 오늘의 호조현 경내에 주둔한 뒤 그곳에 정착하면서 현재의 허린과 통혼을 해서 투적을 형성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은 청나라 티베트 문헌 운영사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사서에도 징키스칸의 몽골군이 선영 일대에 주둔한 기재가 있습니다. 당시 선영 관하라의 호조는 선영과 불과 4, 5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세조로부터 명나라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사설을 본다면 몽골군이 선영 일대에 주둔하거나 이주한 기재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 전설이나 사서의 기재 외에도 투족의 언어로부터 일부 투족은 몽골인의 후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타역의 몽골 어족에 속하는 투족어의 약 절반 이상 어휘가 몽골어의 가르친 방언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는 호조 투족 중 일부분은 확실히 몽골인의 후예임을 빙증하는 것입니다. 투족의 투구훈, 즉 허르인설을 보기로 합니다. 티베트족은 티베트 북부 및 그 이북 지역에 살고 있는 유목민족을 허르인이라고 범칭했습니다. 오늘날 호조와 대통 투족 지역의 10여 개 마을을 투족으로 투훈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 투구훈이 거주해 얻은 이름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훈은 몽골어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원나라 때 투훈이 투인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나라 말 명나라 초반의 한문사서를 보면 투인, 투민이라는 기재가 나옵니다. 이 시기 투족이 이미 뚜렷한 민족 특징을 갖추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뒤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의 일부 사서에서도 명나라 투족이 이미 안정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본 민족의 집거지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서에 등장한 지역들이 지금의 청해성 호조와 악도 문헌, 민화, 감숙의 천축 등 곳들입니다. 일대가 바로 지금 투족의 주요한 분포 지역이기도 합니다. 비록 투족이 한족과 티베트족과 잡거하고 있지만 각지의 투족은 모두 비교적 안정적인 소형 집거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49년 9월 5일 선영이 해방되고 잇따라 민화와 악도 전추, 대통, 호조 등 투족 집거지가 해방을 맞으며 투족은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영도하에 투족 지역은 일련의 민주개혁을 단행하고 농업과 수공업, 자본주의 상공업의 사회주의 개조를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1954년 정무원의 비준을 거쳐 투족 지역의 첫 자치 정권인 호조 투족 자치구가 설립되고 1955년에 이르러서는 호조 투족 자치현으로 개명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는 청해 투족 인민들의 거주 특점에 따라서 민화 회족 투족 자치현, 대통 회족 투족 자치현을 설립했습니다. 이로써 지역 자치를 맞이한 투족인은 투족 총 인구의 71% 좌우에 달했습니다. 이외 투족들이 집중되어 있으나 인구가 비교적 적은 향은 투족향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민족 투족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술갑니다.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전철호 작곡, 박명호의 노래로 자랑 많은 내 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가야하 맑은 물에는 천둥오리 헤어 논이고 이슴니 넓은 황금볼에 몇 파도가 설레인다네. 해해년년 대풍이라 상모춤이 흥을 돋구고 살기 좋은 고향볼에 통소 소리 구성지구나. 에헤루와 좋다 대에루와 좋아 내 고향 배초구 인품 좋은 배초구 내 고향 배초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만천성 맑은 물에는 백이선녀 내려왔나 흥겨운 춤판에 물찬제비 너울너울 날아든다네. 산이 좋고 물이 맑아 유람객들 모여오고 인품 좋은 고향볼에 풍악소리 구성지구나. 에헤루와 좋다 대에루와 좋아 내 고향 배초구 인품 좋은 배초구 내 고향 배초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내 고향 배초구 자랑하며 노래로 불러보자.

0: 이번 주엔 윤민호 작사, 전철호 작곡, 박명호의 노래 자락 많은 내 고향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北京时间 16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이춘시는 림업에 힘입어 생겨나고 발전한 도시입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근평 총서기가 흥룡강성을 시찰하면서 첫 번째 방문지로 이춘을 찾아 오랜 림업 지역이 활기로 넘치도록 할 것을 제시해 발전 방식 전환의 진통을 겪고 있던 이춘의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방향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5월 21일 막을 내린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에서 이춘 영달공예의 북침향 시리즈 전시품이 수많은 중외 바이어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장계협 총경리는 예전에 림업 노동자였습니다. 10년 전 총서기가 이춘을 시찰할 때 그가 썩은 나무뿌리로 만든 북침향 뿌리 조각을 보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10년 세월이 흐른 오늘날 그의 수공작업장은 국제시장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장계협 씨는 그때 당시 총서기의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날 기업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로 박람회에서 영달 공예 전시 부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춘을 말한다라는 전자상거래 팀이 현지 숲속에 량질의 제품들을 홍보했습니다. 팀이 결성된 지 겨우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총 매출은 이미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빗발치는 주문에 맞춰 숲속에서는 열매가 쏟아져 나옵니다. 전국 최대 블루베리 집중 재배 기지인 이춘 305호 림업국 블루베리 산업단지 내에는 블루베리가 주렁주렁 열리고 딸기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작업자들은 단지 내에 토마토 모종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막 우주공간에서 육종을 거친 모종이 자라 토마토가 열리면 맛도 더 좋고 제품 부가가치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10년간 다각화된 발전으로 산업단지의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온실하우스는 100동에 육박합니다. 단지 내에는 새로 완공된 8동이제로 에너지하우스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원래 블루베리는 여름과 가을 두 계절에만 재배할 수 있었지만 제로 에너지 소모 하우스에 힘입어 이춘은 성내에서 처음으로 블루베리 겨울 재배를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돌파에 대한 자신감은 특별한 녹색 거래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7월 우호 림업국의 5,000톤 룡강 그린 탄소가 40만 원에 거래되며 성내 첫 맞춤형 탄소 배출권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이어 또 내몽고른행과 협력이 달성돼 5만 7천 톤의 탄소 배출 감축량을 담보로 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자금이 바로 제로 에너지 소모 하우스를 가동하게 된 근원이 됐습니다. 탄소 배출권 경제는 숲에서 금캐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춘의 광활한 산림지대에 들어서면 림업장 직원들이 잣, 허니베리, 흰버섯을 림업 지역 발전 방식 전환 및 소득 증대를 이끄는 부자 열매로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춘 자작나무 수액은 얼마 전 공업 및 정보화부의 연도 중국 소비 명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생산액이 75% 늘었습니다. 이춘은 또 숲 생태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산소 음이온이 넘쳐나는 천연 산소 카페를 품은 이 도시는 이제 막 여름 관광 모드에 돌입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숲 속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춘은 과거 벌목에만 의존하던 대로부터 다업종 병행 발전으로 전환하며 녹색 생태를 발전의 황금으로 꾸준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전 할빈에서 열린 제10회 중로 박람회에서 한국 기업들이 특색 있는 혁신 제품들을 선보이며 중한 협력의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박람회는 우수한 국제화 자원, 완비된 비즈니스 경영 체계,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시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산 홍삼 제품이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할빈 헤다달테크는 처음으로 한국 아침 마당 홍삼 제품 라인을 전시했습니다. 회사는 다양한 품목,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소비 포지셔닝으로 많은 소비자와 바이어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손용호 할빈 헤다달테크 부사장은 중로 박람회의 정확한 매칭 자원을 활용해 식품업계 바이어와 판매자 간 매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상업 무역 거래 효율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고 양측 간 협력 경험을 최적화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협력 채널을 구축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손 부사장은 흑룡강성은 러시아와 접해 있어 최적의 물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내륙 시장 진입을 위한 탄탄한 디딤돌이 돼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에도 편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산업 융합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안을 제시했습니다. 박람회 기간에는 부대 행사 중 하나인 한국 흑룡강 식품산업투자협력 및 경제무역매칭 교류회도 열렸습니다. 50개 중한기업의 대표들은 매칭 세션에서 심층 협상과 맞춤형 매칭을 진행했습니다. 제품 맛, 유통채널 배치, 브랜드 홍보, 공급사슬 협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할빈 중한국제혁신산업협력센터 김학봉 사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센터가 중한 산업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역량과 신뢰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더 확신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산과 물이 서로 맞닿아 있는 이웃입니다. 상호 비자 면제 정책에 힘입어 양국 간 왕래는 더욱 편리하고 원활해지고 있으며 문화 관광, 의료 협력, 상업 무역이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로 상호 비자 면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말에 잠깐 다녀오는 형식의 국경 간 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입국 관광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흑룡강성은 입국 관광 편의화 10대 조치를 발표했으며 쇼핑과 소비, 중의학 및 건강관리, 민속체험 등 다양한 업종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분화 출입국 국경 검문소의 통계에 따르면 5월 중순 기준 수분화 통상구를 이용한 출입국 인원은 연인원 21만 6천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약 37% 증가했는데 이 중 러시아인 입국 관광객 비율이 55%를 넘었습니다. 흑화 통상구 역시 여객이 급증해 4월 말 기준 올해 출입국 인원이 이미 연인원 35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대환그룹에 따르면 5월 22일 기준으로 벼 모내기 작업이 전면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농업개간지대에 4,700여만 무에 달하는 농작물 파종 작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모든 작물이 고수확기 내에 파종을 마쳐 올해에도 풍작을 거둘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일전 할빈시 아성구 문화스포츠센터 체육장에서 동북 사람들만의 축구축제인 동북지역도시 축구리그가 정식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4개성 자치구가 손잡고 추진한 이번 동북지역도시 축구리그는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축구를 매개로 전민운동의 활력을 흑룡강, 려녕, 길림, 내몽골 전역에 전했습니다. 개막식은 볼거리가 가득했고 문화와 스포츠의 융합으로 색다른 불꽃을 피웠습니다. 오프닝 북춤 금원장가는 유서 깊은 금원 문화와 중국 북방 사람들의 호방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챔피언 영춘감이 직접 자리해 대회의 챔피언의 힘을 가득 불어넣었고 할빈 교향악단의 연주는 음악의 도시와 세계 음악 도시의 예술적 저력과 그라운드의 뜨거운 열정을 완벽하게 융합했습니다. 이번 리그는 10월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석.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51번째 시간입니다. 리소당이 당비서를 이끌고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라정달래 집이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한목지가 대답하며 거실을 나와 마당으로 간다.
1: 누구세요? 잠시만요. 아, 도부는 실례지만 라유공 선생님 댁 맞습니까?
2: 맞아요. 라즈 씨.
1: 아, 들어오세요.
3: 고마워요.
1: 아저씨, 손님이 오셨어요.
0: 라유공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온다. 라유공을 보는 순간 리소당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핀다.
3: 라형.
4: 두 분은...
3: 모르겠어요. 잘 봐봐요. 성은 리씨입니다.
4: 소당이 맞지?
3: 아이고.
4: 아이고, 이 친구야.
0: 리소당을 알아본 라유공이 반갑게 두 손을 맞잡는다.
3: 알아보는.
4: 아, 정말 너무 뜻밖이네. 소당이.
3: 어떻게 잘 지냈나?
4: 잘해도 참. 12년이나 소식이 없어서. 아야, 자네도 잘 지냈나?
3: 그럼. 이 좁은 당비선에.
5: 안녕하십니까, 라 교수님.
4: 어디서 오는 길인가?
3: 미국에서 오는 길이네.
4: 미국에 갔었나? 아이고. 자자자, 내가 소개하지. 이분은 리 선생이네. 전에 우리 문사관에서 일하시다 후에 그만두셨어. 이 노친군, 우리 큰아들 정달이랑 지식 청년으로 있었던 친구들이네.
3: 반갑소.
5: 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반갑소.
1: 그럼 얘기들 나누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라아저씨, 리 선생님.
3: 잘 가게.
0: 리소당은 인사를 마치고 나란히 자리를 뜨는 한목지와 요가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라유공에게 묻는다.
3: 부부인가 보네.
4: 자자자자. 어서어서 들어가세요.
3: 네, 자.
0: 라유공이 리소당과 당비서를 집안으로 안내한다.
4: 아이고, 집이 좀 지저분하네. 소당이, 자네 그 성격 예선하구만. 오면 온다고 기별이나 할 것이지.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어디 있나.
3: 이렇게 오면 되지 뭐.
4: 자자자, 앉게.
5: 감사합니다.
3: 자네도 앉게.
4: 소당이, 자네가 살던 집을 지금 다 허물었네. 층집을 짓는다고 하던데 가봤나?
3: 못 가봤네. 이번에 이번에 난 투자 고찰단을 타러 왔는데 시정부에서 접대를 하네. 알아 형, 물어볼 게 있네.
4: 말하게.
3: 전에 우리 문사관에 리양이라고 있었는데 기억나나?
4: 리양이? 그 비쩍 마르고 안경 걸고 다니던 사람 말인가?
3: 맞네, 그 사람. 그가 지금 어디 있다?
4: 자네도 참. 생각해보게. 그때 내가 제일 첫매를 맞고 첫 번째로 강제노동 개소를 갔댔네. 그러다 보니 그 뒤에는 어떻게 돌아갔는지 나는 참 잘 모르지.
3: 뭐.
4: 게다가 여기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럼 좀 이따 같이 파출소에 가서 호적관리과에 알아보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거네.
3: 저기 라형, 그때 어느 부문이든지 류춘홍이라고 있었는데 기억이 나나?
4: 어느 부문인가?
3: 그는 소미랑 한 부문이었는데 그때 그 무슨 주임이라 한 것 같은데 류춘홍이라고.
0: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정성이 거처로 향하고 있다.

0: 아, 왔어요?
1: 네.
2: 종성이 셋집에 들어섰을 때 배가 남산만한 수평이 한창 설거지를 하고 있다. 종성이 곁에 놓은 의자에 앉으며 자신의 생각을 터놓는다.
1: 여보.
3: 왔어요?
1: 엄에서 TV에서 피급 봤는데 우리 동네에 외국 상인이 온다.
3: 외국 상인?
1: 그럼.
3: 아,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인데요? 참 잘하네요. 어? 하루 종일 밖으로 나돌면서 집은 뒷전이고 하라는 장사도 안 하고 엉뚱하게 무슨 공장이에요. 헛꿈 좀 그만 꿔요.
1: 우리 농부산품은 1년에 한철이요. 보관 잘못하면 다 썩어버려. 가공 공장을 차리면 오래 보관할 수도 있고 잘 만들면 목돈도 벌 수 있어. 공장이 잘 돌아가면 만원호도 될 수 있어.
3: 정말요?
1: 그럼.
3: 두고 보죠.
1: 그래서 말인데 그 외국 상이란 건 외국에서 온 장사꾼이란 뜻이야. 그가 우리 이곳에 고찰 온 건 우리랑 장사하러 온 거요. 에? 우리 농부산품이 그의 마음에 들면 외국에도 팔 수 있어. 그러면 만원호 같은 거 문제 없어.
3: 아니, 근데 외국 상인에 정말 우리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할까요?
1: 그럼.
3: 어쩐지 썩 믿음이 안 가요. 아, 그러다 사기라도 당해 다 날리면 어떡해요?
1: 다 날려도 상관없어. 만원호가 되는 게 중요하지. 나무 반찬을 버리지 말라니까 왜 또 버렸어? 내일 또 펴서 먹으면 된대.
3: 안 먹는다면서요?
1: 다 돈이란 말이야. 알뜰하게 살아야지.
3: 곧 만원호가 될 텐데 이깟게 뭐라고?
1: 아직은 아니잖소.
3: 금방 된다면서요?
1: 버리지 마. 내일 먹을 거요.
3: 실컷 먹어요.
1: 여편네.
2: 갈색 바지에 검은색 코트를 정갈하게 받쳐 입은 한목지가 씩씩한 걸음으로 강건대학 우란이 자리 잡은 인쇄 공장으로 향한다.
4: 아, 수고들 하네요.
5: 안녕하십니까.
2: 공장 안에 들어선 한목지는 호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한장 인쇄물들을 정리하고 있는 요가 앞에 내민다.
4: 요가, 이 마스크 새 거니까 네가 해.
3: 고마워.
4: 괜찮아.
3: 넌 어쩌고?
4: 난 괜찮아.
6: 오늘 신문입니다.
3: 고마워요.
4: 이번 거 잘 나왔네요. 아주 좋네요. 뭐 볼만한 거 있어?
2: 한목지가 발길을 돌려 안쪽으로 들어간 자매. 한 노동자가 인쇄한 신문을 유가 앞에 가져다 놓는다. 신문을 들고 보는 유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한목지가 곁에 다가오자 유가가 신문을 냉큼 내려놓는데 한목지가 바로 손을 뻗는다.
3: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2: 유가의 손에서 신문을 낙고채를 빼앗아 보는 한목지 얼굴에 노기가 어린다. 신문을 내려놓은 한목지는 옆에 놓인 책상을 발로 쾅 차고 밖으로 나간다. 영문을 알 길 없는 노동자들은 숨을 죽인 채 의아한 표정으로 한목지의 뒷모습을 본다.
3: 목지야, 가지마!
2: 종사전이 홀로 교실에 남아 공부하고 있는데 강천남이 신문을 들고 들어와 종사전 앞에 내민다.
7: 사전이, 이것 봐. 사전이 사연이 신문에 났어.
2: 신문을 받아 기사를 보던 종사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격한 감정을 누를 길 없어 점점 언성이 높아진다.
7: 사전이, 하지마. 사람이 없는 결혼은 부도덕한 거여. 용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3: 강찬남,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했던 거 신문에는?
7: 사랑해서야 한목지가 날 강제로 점유했으니까.
3: 강찬남! 너 진짜 너무해.
7: 사전아.
3: 날 점유하려 한 적 없었고 다 내가 원해서야. 이 기사가 목지 씨와 그 집에 얻어받... 적당히 일으킬지 생각해봤어?
7: 그딴 건 몰라. 난 널 위해서야.
3: 강천아, 꼴도 보기 싫어. 가자!
2: 종사조는 신문을 강천남의 얼굴에 뿌려 던지고 책과 가방을 걷어쥔 후 부랴부랴 교실을 빠져나간다.
7: 사조나! 정사조, 난 네가 좋아. 사랑한다고.
2: 한편 한목지를 쫓아 공장 밖을 나온 유가가 한목지를 불러세운다.
3: 한목지, 내 말 안 들려? 왜 사람 말을 듣는 척도 안 해? 어디 가는데? 어?
4: 어디 가냐고? 사전이한테 물어봐야겠어. 기사랑 무슨 말을 했기 이따위 기사가 난다고.
3: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뭔 말을 한다고?
4: 됐어, 나 상관하지 마.
3: 목지야, 좋게 얘기해.
2: 한목지가 종사손을 찾아 학교로 향하고 있을 때 교실을 나온 종사손은 허둥대며 한목진의 집으로 달려온다. 정아줌마가 정원에서 빨래를 걷고 있다.
3: 아줌마, 목지 씨 있어요?
0: 아침 일찍 나갔어. 나 아저씨 집이 아니면 학교. 그래도 없으면 인쇄공장에 가봐.
2: 정아줌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사존이 걸음을 돌려 달려나간다. 종사존 내 숙소. 거울 앞에 마주 앉아 치장을 마친 손흥민은 녹음기를 켜들고 춤을 추며 책상에 마주 앉은 우소춘과 동료평의 곁으로 온다. 예.

0: 넌 밥 안 먹냐? 조용히 좀 해. 너 저녁에 또 무더상 가려고?
1: 오늘 저녁에 학교 앞에 강당에서 무도회를 해. 나는 갈 건데 니들도 갈 거야?
0: 홍매야, 듣자니 거기선 불을 다 끄고 서로 거꾸로 앉고 춤을 춘다던데 너 조심해라.
1: 그따위 헛소문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겠어? 니들은 가보지도 않고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 저녁에 우리 같이 안 갈래?
0: 출 줄도 모르는데 가서 뭐 하게?
1: 모르면 배우면 되지. 너처럼 맨날 이렇게 밥에만 신경 쓰는 거야말로 아까운 청춘을 허비하는 거지. 가서 춤도 추면서 남학생들도 만나고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데.
2: 춤소리만 나오면 아주 어금을 못 쓰는구나.
1: 넌 뭐 무서워 가지도 못하면서?
2: 누가 무섭대?
1: 그럼 가자니까. 세상 참 많이 변했지. 겁쟁이들도 우쭐하니 말이야. 대체 어떻게 된 건지. 헌데 상관없어. 니들이 가든지 말든지 난 갈 거야.
3: 이때 전개방이 신문을 들고 숙소로 뛰어들어오더니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는 책상 위에 신문을 놓는다. 손홍매가 잽싸게 신문을 낙고채서 펼쳐든다.
4: 얘들아, 빅뉴스야, 빅뉴스. 우리 학교가 발칵 뒤집히게 생겼어.
5: 뭔데, 그래? 호들갑이야.
4: 한 여대생의 결혼 이야기야. 남자는 시위석이 아들인데 장애자고 여자애는 순수한 처녀래.
5: 어? 마법사.
1: 봐봐. 남자 집에 세력에 눌려서 여자 집에서는 꼼짝 못하고 당했대. 이건 완전 봉구 사회잖아.
3: 이 시각 종사조를 찾아 여학생 숙소로 온 한목지를 사감 선생이 불러세운다.
5: 이보게 학생.
6: 네.
5: 누굴 찾소?
6: 경제학부 종사존을 찾습니다.
5: 여기에 등교하시오. 학생은 어느 학부요?
6: 전 사교학부예요. 사상교육학부요. 종사존 학생이 요즘 사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학교 지도부에서 저더러 사상교류를 하라고 했어요.
3: 한목지가 숙소 대문 앞에서 방 번호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숙소로 돌아오던 한정연이 한목지를 발견하고 반가워한다.
1: 한목지? 오빠, 나 보러 왔어? 선생님, 우리 오빠예요. 뭐 맛있는 거 가져왔어?
6: 됐고, 얼른 가서 사촌들 불러와.
1: 왜? 보고 싶어?
6: 보고 싶기는. 홍기하러 왔어. 가서 데려와.
1: 아니, 무슨 일인데?
6: 빨리 데려와.
1: 알았어. 기다려요.
3: 한정연은 영문을 모른 채 부랴부랴 종사손 내 숙소로 향한다.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읽고 난 우서춘, 동료평 장개방이 한창 기사에 실린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류영이 빈 밥과를 들고 침실로 들어선다.
5: 마법소사, 별 요망한 일도 다 했네.
0: 그러게, 학교가 돌성하겠네.
4: 이 여학생이 우리 학교일까?
7: 왜? 무슨 일인데? 내가 오니 입닥 다무는 거야?
3: 유영을 본 세 사람은 하던 말을 멈추고 짐짓 아무 일 없는 듯 각자 자기 할 일을 한다.
7: 말해, 뭐야?
4: 별거 아니야.
7: 홍매야, 무슨 일이야?
1: 언니,
7: 응?
1: 오늘 신문 못 봤어요?
7: 무슨 신문?
1: 못 봤어요?
7: 못 봤어.
1: 이거 봐요.
7: 한 여대생의 결혼 이야기?
3: 류영이 손홍매가 넘겨준 신문을 말없이 골똘히 보자 우서춘, 장개방, 등교평 손홍매 네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로 류영을 지켜본다. 종사존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는 류영은 신문 기사를 보는 순간 이것이 바로 종사존의 일이란 걸 대뜸 알아채고 근심에 잠긴다. 결국 손홍매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연다.
1: 언니, 언니도 금시청문이지? 류영 언니, 이거 혹시 언니 아니야?
7: 넘겨짚지 마 함부로. 청구하는데 니들 이 일 입방아 찍지 마. 본인의 일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
1: 맞아요 맞아요, 언니 말이 다 맞아요. 네? 류영 언니, 오늘 저녁 무도회가 있는데 우리랑 같이 안 갈래요?
7: 무더회?
1: 네, 아주 열광적이에요.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요. 음악도요, 쌍카로 공기로 트는데 음향효과 죽여줘요.
8: 그래요, 같이 가요.
7: 아유, 아니야, 나 못 가. 남편이 저녁 10시 기차로 오기로 해서 마중 가야 돼. 나중에 갈게.
1: 데이트.
7: 누구야? 들어와.
3: 이때 한정연이 찾아온다.
1: 저기 정사전이 있어요?
7: 아니 없어요. 저녁 먹으러도 안 왔어요.
1: 어디 갔는데요?
7: 잘 모르는데요.
1: 아, 그럼 사전이가 오면 전해줄래요? 한정윤이 찾더라고요. 지질학부예요.
7: 그래요.
1: 고마워요.
7: 네.
3: 드라마 인생향연 5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52번째 시간입니다. 종사손 한목치를 찾아 헐레벌떡 공장으로 온다.
1: 아, 저기요, 한목치 씨 있어요?
2: 아, 공장난 걸 찾죠? 아, 사무실에 가봐요.
1: 아, 네, 고마워요.
0: 한목치의 사무실에 들어선 종사손은 그의 사무상호에 놓인 신문을 발견한다. 엉뚱한 기사가 발표된 신문을 쥐고 보던 종사손이 그대로 신문을 구겨버린다. 맥없이 한목재 사무실을 나서는 종사손의 두 어깨가 축 처져있다. 한편 숙소 대문 앞에서 서성이던 한목재는 홀로 나오는 한정현을 보고 급히 묻는다.
3: 왜 혼자 나왔어? 사전이
4: 안 들어왔대요.
3: 오늘 무조건 만나야 돼. 가자, 학교 식당 가서 밥이나 먹자.
1: 아, 그래 가요.
0: 한목지가 한정현을 데리고 학교 식당으로 향한다. 한목지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던 종사조는 저녁이 돼서야 맥없이 학교로 돌아온다. 숙소 대문에 들어서려던 종사조는 마침 꽃단장을 하고 무도회로 가는 손홍매, 우서춘, 동료평 장개방과 맞대운다.
5: 어? 사전아!
1: 어, 사전아! 사전아!
5: 왜 여기 있어?
6: 아, 사전아, 우리 지금 무도회에 가는데 넌 안 갈래?
7: 아니, 나 숙소에서 책이나 볼래.
5: 어, 알았어, 우린 간다.
8: 어, 참, 사전아, 지질학부 한정현이라고 어후에 찾아왔었어. 이름을 말하면 알 거라고 했어.
5: 아, 됐어, 간다.
8: 갈게, 바이바이.
7: 정연이?
0: 숙소에 들어선 종사존이 맥없이 문에 기대고 서 있는데 복도로부터 류영과 한정연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9: 사존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0: 종사존은 부랴부랴 전기불을 끄고 신을 신은 채로 2층 손홍매의 침대로 올라간다. 종사손이 2층 침대로 올라와 커튼을 친다. 이때 문이 열리며 류영과 한정연이 들어선다. 비어있는 종사손의 침대를 보는 한정연의 얼굴엔 실망의 빛이 어린다.
10: 아직도 안 왔네요.
11: 그러게, 아직이네.
10: 아, 어디 간 거야 대체? 아, 고마워요.
11: 아, 괜찮아요.
0: 종사손을 찾지 못한 한정연이 돌아가고 류영은 문을 닫고 나간다. 이 시각 무도장. 넓은 무도장을 꽉 채운 청년들이 은은하면서도 매혹적인 선율에 맞추어 쌍쌍이 손을 맞잡고 한들한들 춤을 추고 있다. 손홍매는 한쪽 구석에 서서 구경만 하는 우서춘, 장개방, 동료평을 끌고 무도장 안쪽으로 들어선다.
12: 아, 참 빨리 와.
13: 아이고, 난 출 줄 몰라.
12: 뭐 알고 모르고 있어. 간단해, 금방 배울 수 있어.
13: 저 사람들 좀 봐, 허리까지 감싸안고.
12: 여기까지 와놓고선 내 숭정 그만 떨어. 외국에선 다 이래. 어? 얼른 와.
0: 손홍매가 세 사람을 끌고 장리자에 나란히 앉아 춤추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다.
13: 아이고, 쟤네 좀 봐, 창피하게 잘싹 붙어서는 민망하잖아.
12: 그게 뭐 어때서? 잘 배워두라 말이야.
13: 남사스럽게.
0: 이때 말끔하게 생긴 세 청년이 손홍매네 쪽으로 다가와 선다. 제일 앞에 선 청년은 왼팔을 등 뒤로 하고 허리를 굽힌 후 오른손을 내밀며 장리자 맨 끝에 앉은 손홍매에게 숨을 청한다.
14: 허세, 한 곡 추실래요?
12: 누가 출래?
13: 와, 니가 쳐. 니가 가.
14: 니가 쳐.
13: 니가 쳐. 니가 쳐. 니가.
5: 저랑 쳐요.
13: 홍매야, 너 정말 추게?
0: 선홍매가 춤을 청년 남자의 손을 잡고 모도상 중앙으로 들어가자 오서촌이 놀라 소리친다. 이때 뒤에 서 있던 청년이 오서촌 앞에 한 발 다가와 선다.
15: 저기 저랑 춤출래요?
13: 나 몰라. 네가 가.
14: 나 춤 좀 몰라.
13: 나 싫어.
14: 네가 가.
13: 나 몰라.
14: 아 싫어.
13: 난 몰라.
0: 오서촌 덩여평 장개방이 불에 댄 듯 놀라며 도리머리만 떨자 청년은 자신의 뒤에 서서 춤을 청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한 청년의 손을 잡고 만다.
15: 됐어. 돌돌이 추자.
16: 그래. 그러자.
0: 내숨을 떨다 기회를 놓친 셋은 쌍쌍이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다.
13: 봐, 추사할 때 난 추고 후회되지? 잘생기긴 했는데 어 진짜 쑥스럽단 말이야. 저기 봐봐. 웃기지 않니? 너무 웃겨.
0: 선홍매는 미소 띈 얼굴로 파트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빙글빙글 춤을 춘다. 모두가 이 신선한 문화생활로 자신의 삶을 보다 다채롭게 장식하고 있는 듯 즐거운 표정이 넘실거린다. 드디어 위구심을 버린 오서춘은 부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곁에 앉은 동교평에게 인사한다.
13: 아까 널 보낼 걸 그랬어. 너한테 반한 것 같아? 허튼 소리. 우리도 쳐볼까? 가자. 얼른 가자.
14: 그래도 난 못 나가겠어.
13: 가자. 어? 가자.
0: 오서춘의 제의에 장개방과 동교평도 호기심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춤추는 대우에 가담한다. 한편 류영이 남편과 함께 숙소에 들어선다.
17: 조용해야 돼요.
15: 아.
17: 사금마줌한테 들키면 안 돼요.
15: 아. 다른 친구들은 어디 가서?
17: 다들 무도상 가고 아무도 없어요.
0: 류영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2층 선홍매 침대에서 책 두 권이 바닥에 떨어진다. 그 바람에 류영의 남편은 깜짝 놀라 두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그 자리에 굳어진다. 류영이 우측에 대고 소리친다.
13: 누구야? 얼른 나와!
0: 2층 침대 커튼 사이로 손바닥이 보이더니 이어 종사존이 어색한 웃음을 띄운 채 얼굴을 내민다.
13: 사존아! 그렇게 찾았는데 너 여기 있었어?
0: 서둘러 침대에서 내려온 종사존이 고개를 푹 숙이고 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문 앞에 서있던 류영이 종사존을 불러 남편에게 인사시킨다.
13: 사존아, 내 남편이야.
18: 안녕하세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13: 사존아.
0: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충 인사를 주고받은 종사존은 밀치다시피 하며 두 사람을 지나 문을 열고 나간다. 뜻밖의 상황에 더욱더 긴장해 난 류영의 남편은 류영을 시켜 숙소 안을 살펴보게 한다.
13: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15: 다시 한번 살펴봐.
13: 그래요. 이젠 진짜 없어요. 아 세상에, 이게 뭐야? 좀 있다가 멀리 끝나면 내가 남자 기숙사에 가서 담요 가져올 테니 오늘 여기서 자고 가요. 초대소는 너무 비싸요. 이틀 지식비라고요.
15: 그래도 여긴 좀 여대생 기숙사에서 같이 자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보, 그러지 말고 마음 편하게 료원으로 가교. 결혼 증거 소개신 다 가져왔어.
13: 한 말 말아요. 당신 혼자 돈 버는데 아껴야죠. 얼른요.
15: 당신 침대는 어디요?
0: 종사전을 찾아 헤매다 여학생 숙소 대문 앞에 와서 서성이고 있던 강천남은 연바로 허둥대며 숙소를 나오는 종사전을 발견한다.
15: 사전아! 왜 자꾸 날 피어? 얼마나 애타게 자장시야?
10: 괜찮아. 제발 귀찮게 좀 하지 마요. 안 그래도 나 오늘 재수없어 죽겠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날 좀 놔줘요. 제발요.
15: 사손이, 우리 얘기 좀 하겨. 사손이, 얘기 좀 하겨.
10: 저 사람 좀 막아줘요.
0: 정사조는 다시 여학생 숙소 안으로 뛰어가며 사감 선생님을 향해 구원을 청하듯 소리친다.
13: 이봐 이봐 이봐. 학생, 어느 학부요?
2: 저 안 들어가요.
13: 아니, 거기서!
0: 강천남은 사감 선생님의 말에 얼렁뚱땅 얼버무리다가 잽싸게 숙소 안으로 들어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강천남을 놓친 사감 선생님은 약이 올라 한 칸 한 칸 찾아다닌다. 종사존의 침실 앞에 이른 사감 선생님이 문을 두드린다. 이 시각 남편과 함께 1층 종사존에 침례했던 요영은 노크 소리에 불이 났기 옷을 입으며 문 쪽으로 온다.
13: 누구세요?
16: 사감 아줌마야.
13: 네네네. 저기 잠깐만요. 빨리.
0: 종사존의 이불 밑에 급히 성인용품을 쑤셔 넣고 난 요영의 남편도 허둥대며 부랴부랴 우덧한 줄을 채운다.
13: 네네네네 나가요. 오셨어요?
16: 방금 들어온 남학생 못 봤어?
13: 못 봤는데요.
16: 어?
0: 류영은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사감 선생님의 시선을 막아보려 애쓰지만 권이 보이는 공간이라 사감 선생님은 대번에 류영의 남편을 발견한다.
13: 아니, 어?
16: 자네 또 누군가? 여긴 여학생 기숙사인 거 모르오?
19: 저는...
13: 제 남편이에요. 금방 왔어요.
16: 이건 아니지. 남편이 왔으면 초대서로 가야지. 여기로 데려오면 어떡하오? 전에 애들이 있는 기숙사인데 나쁜 물 먹으면 어떡하려고?
13: 아니에요 아줌마. 애들이 없으니 잠깐 들러서 물건만 두고 가려고 했어요. 마주칠 일 없어요.
16: 됐고 나가. 얼른 나가. 내가 늙었다고 얼렁뚱땅 속여 넘길 생각 말아. 나가. 나가. 네네, 얼른 나가. 네네,
13: 갈게요.
16: 네네. 얼른 나가. 얼른.
13: 아유 인승 갈게요.
16: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못된 것들. 경고하는데 다음에 또 걸리면 그냥 안 넘어가. 알았어?
13: 알겠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16: 얼른 가. 얼른 가.
13: 다시는 안 그럴게요.
16: 빨리 가봐.
13: 죄송해요.
0: 사감 선생님에게 쫓겨 대문 밖까지 나온 요영은 오만상을 징그린다.
13: 사감 아줌마가 어떻게 알았지? 사존이가 고발한 게 틀림없어.
15: 넘겨짚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13: 가요.
0: 한편 강천남을 떼어내기 위해 한 바퀴 뛰어다니다 숙소로 들어온 정사존이 맥없이 침대에 앉는데 강천남이 어느새 또 찾아온다.
15: 사존이.
13: 너는
15: 사존이 내 말 좀 들어봐. 사존이. 사존이. 사존이, 바로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소. 내가 신문에 내지 않으면 그 사람 손에서 못 벗어나.
13: 강찬아, 너 정말 비려해. 널 믿고 모든 걸 말했는데 어떻게 내 뒤통수를 쳐? 앞으로 내가 무슨 낯설 학교를 다니고 가족은 어떻게 봐?
15: 사존이,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사전이 없으면 안 돼. 사전이 잘못해서. 사전이. 사전이.
0: 강천남이 마구 정사전을 안으려 하지만 정사전은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비틀며 빠져나오려 애쓴다. 이때 정사전을 찾아 쑥스러운 한정연과 한묵지가 이 광경을 목격한다. 한정연이 격분에 소리친다.
13: 강천남!
20: 마침 잘 왔어. 할 말 있어.
21: 너하고는 할 말이 없어.
13: 강천남, 너 나가.
20: 사존아, 말해.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13: 난 나가라고.
0: 강천남이 종사존에게 떠밀려 문 앞까지 오자 한정연이 끌다시피 그를 밖으로 밀어낸다.
13: 나가. 꺼져. 나쁜 자식.
0: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종사존이 안타까운 듯 한목지에게서 등을 돌리고 서는데 한정연이 곁에 다가간다.
13: 옳게 너...
0: 한목지가 종사손이 앞에 버티고 선다.
21: 종사손, 이를 왜 이 따위를 처리해?
13: 오빠,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말해요.
21: 정사존! 할 말이 있으면 나랑 할 거지? 왜 신분에 가시네? 너 똑바로 말해.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랬어?
4: 울지 말고 말 좀 해봐요.
0: 종사조는 침대에 앉은 채 한목지의 말을 듣기만 한다. 그 맞은편 침대에 가서 앉으며 모심결에 손을 이불 쪽으로 뻗던 한목지는 손에 맞힌 물건이 있어 얼결에 쥐고 본다. 얼마 전 류영의 남편이

0: 황급히 감춰둔 성인용품이다. 그걸 보는 한묵지 얼굴이 놀라움과 격분으로 일그러진다. 한창 종사전을 다그치고 있는 한정연과 손에 쥐어진 성인용품을 번갈아 바라보던 한묵지는 입을 벌린 채 한참이나 할 말을 잃는다.
1: 울지만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오빠한테 제대로 말해야지. 강전남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울지 말고 오빠한테 설명하라니까요. 이거 다 오해죠, 그쵸? 빨리 말해요. 왜 울기만 해요? 오해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눈물을 흘리며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종사조를 설득하느라 한정연은 한목지의 표정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한목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간다.
1: 오빠! 오빠! 어디 가요? 흑지씨!
0: 종사손과 한정연이 급히 뒤쫓아 나간다.
1: 천천히 걸어요. 천천히 걸으라니까. 얼른 가서 잡아요. 오빠! 오빠! 다리도 안 좋으면서 천천히 가! 오빠! 사돈이 말 좀 들어봐요! 나 설명하겠다잖아요! 오빠! 빨리요! 빨리 가서 뭐라고 설명 좀 해봐요! 빨리요! 오빠! 옳게! 어디 가요! 어디 가요!
0: 아무리 부르며 뒤쫓아가도 눈길 한번 좇지 않고 모로져가는 한목지를 보던 종사조는 화가 치밀어 오른 듯 돌아서서 한목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다. 이에 애 같은 한정연이 그의 뒤를 쫓아간다. 한편 무도장 시간이 얼마간 흐르자 그토록 우물쭈물하며 뒷걸음질하던 오서춘 장기방 동료평은 점차 무도장 분위기에 적응이 된 듯 파트너에게 몸을 맡기고 음악에 맞춰 빙글

드라마 인생향연 5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영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이춘시는 림업에 힘입어 생겨나고 발전한 도시입니다. 2016년 5월 23일 습근평 총서기가 흥룡강성을 시찰하면서 첫 번째 방문지로 이춘을 찾아 오랜 림업 지역이 활기로 넘치도록 할 것을 제시해 발전 방식 전환의 진통을 겪고 있던 이춘의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방향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5월 21일 막을 내린 제10회 중국 러시아 박람회에서 이춘 영달공예의 북침향 시리즈 전시품이 수많은 중외 바이어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장계협 총경리는 예전에 림업 노동자였습니다. 10년 전 총서기가 이춘을 시찰할 때 그가 썩은 나무뿌리로 만든 북침향 뿌리 조각을 보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10년 세월이 흐른 오늘날 그의 수공작업장은 국제시장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장계협 씨는 그때 당시 총서기의 격려가 없었다면 오늘날 기업의 성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로 박람회에서 영달공예 전시 부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춘을 말한다라는 전자상거래 팀이 현지 숲속에 량질의 제품들을 홍보했습니다. 팀이 결성된 지 겨우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총 매출은 이미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빗발치는 주문에 맞춰 숲속에서는 열매가 쏟아져 나옵니다. 전국 최대 블루베리 집중 재배기지인 이춘 305호 림업국 블루베리 산업단지 내에는 블루베리가 주렁주렁 열리고 딸기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작업자들은 단지 내에 토마토 모종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막 우주공간에서 육종을 거친 모종이 자라 토마토가 열리면 맛도 더 좋고 제품 부가가치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10년간 다각화된 발전으로 산업단지의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온실하우스는 100동에 육박합니다. 단지 내에는 새로 완공된 8동이제로 에너지하우스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원래 블루베리는 여름과 가을 두 계절에만 재배할 수 있었지만 제로 에너지 소모 하우스에 힘입어 이춘은 성내에서 처음으로 블루베리 겨울 재배를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돌파에 대한 자신감은 특별한 녹색 거래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7월 우호 림업국의 5,000톤 룡강 그린 탄소가 40만 원에 거래되며 성내 첫 맞춤형 탄소 배출권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이어 또 내몽고른행과 협력이 달성돼 5만 7천 톤의 탄소 배출 감축량을 담보로 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자금이 바로 제로 에너지 소모 하우스를 가동하게 된 근원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탄소 배출권 경제는 숲에서 금캐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춘의 광활한 산림지대에 들어서면 림업장 직원들이 잣, 허니베리, 흰버섯을 림업 지역 발전 방식 전환 및 소득 증대를 이끄는 부자 열매로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춘 자작나무 수액은 얼마 전 공업 및 정보화부의 연도 중국 소비 명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생산액이 75% 늘었습니다. 이춘은 또 숲 생태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산소 음이온이 넘쳐나는 천연 산소 카페를 품은 이 도시는 이제 막 여름 관광 모드에 돌입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숲속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춘은 과거 벌목에만 의존하던 데로부터 다업종 병행 발전으로 전환하며 녹색 생태를 발전의 황금으로 꾸준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전 할빈에서 열린 제10회 중로박람회에서 한국 기업들이 특색 있는 혁신 제품들을 선보이며 중한협력의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박람회는 우수한 국제화 자원, 완비된 비즈니스 경영 체계,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시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산 홍삼 제품이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할빈 헤다달테크는 처음으로 한국 아침 마당 홍삼 제품 라인을 전시했습니다. 회사는 다양한 품목,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소비 포지셔닝으로 많은 소비자와 바이어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손용호 할빈 헤다달테크 부사장은 중로박람회의 정확한 매칭 자원을 활용해 식품업계 바이어와 판매자 간 매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상업무역거래 효율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고 양측 간 협력 경험을 최적화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협력 채널을 구축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손 부사장은 흑룡강성은 러시아와 접해 있어 최적의 물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내륙시장 진입을 위한 탄탄한 디딤돌이 돼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에도 편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산업융합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안을 제시했습니다. 박람회 기간에는 부대 행사 중 하나인 한국 흑룡강 식품산업 투자협력 및 경제 무역 매칭 교류회도 열렸습니다. 50개 중한기업의 대표들은 매칭 세션에서 심층 협상과 맞춤형 매칭을 진행했습니다. 제품 맛, 유통 채널 배치, 브랜드 홍보, 공급사슬 협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할빈 중한국제혁신산업협력센터 김학봉 사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센터가 중한 산업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역량과 신뢰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더 확신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산과 물이 서로 맞닿아 있는 이웃입니다. 상호 비자 면제 정책에 힘입어 양국 간 왕래는 더욱 편리하고 원활해지고 있으며 문화 관광, 의료 협력, 상업 무역이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로 상호 비자 면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말에 잠깐 다녀오는 형식의 국경 간 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입국 관광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흑룡강성은 입국 관광 편의화 10대 조치를 발표했으며 쇼핑과 소비, 중의학 및 건강관리, 민속체험 등 다양한 업종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분화 출입국 국경검문소의 통계에 따르면 5월 중순 기준 수분화 통상구를 이용한 출입국 인원은 연인원 21만 6천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약 37% 증가했는데 이 중 러시아인 입국 관광객 비율이 55%를 넘었습니다. 흑하 통상구 역시 여객이 급증해 4월 말 기준 올해 출입국 인원이 이미 연인원 35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대황그룹에 따르면 5월 22일 기준으로 벼 모내기 작업이 전면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농업개간지대에 4,700여만 무에 달하는 농작물 파종 작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모든 작물이 고수확기 내에 파종을 마쳐 올해에도 풍작을 거둘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일전 할빈시 아성구 문화스포츠센터 체육장에서 동북 사람들만의 축구 축제인 동북 지역 도시 축구 리그가 정식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4개성 자치구가 손잡고 추진한 이번 동북 지역 도시 축구 리그는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축구를 매개로 전민 운동의 활력을 흑룡강, 려녕, 길림, 내몽골 전역에 전했습니다. 개막식은 볼거리가 가득했고 문화와 스포츠의 융합으로 색다른 불꽃을 피웠습니다. 오프닝 북춤 금원 장관은 유서 깊은 금원 문화와 중국 북방 사람들의 호방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챔피언 영춘감이 직접 자리해 대회의 챔피언의 힘을 가득 불어넣었고 할빈 교향악단의 연주는 음악의 도시와 세계 음악 도시의 예술적 저력과 그라운드의 뜨거운 열정을 완벽하게 융합했습니다. 이번 리그는 10월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 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北洞庭月醉了黄河落下一夜乌篷船摇醒秦淮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밤장막이 서서히 드리웠다. 눈빛에 반사만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눈을 가득 떠인 마른 나무와 가지들이 바람에 몸부림치며 팽팽하게 조인 가는 쇠줄을 당겼다 놓았을 때처럼 애처롭게 떠는 소리로 울부짖는다. 광풍은 사정없이 눈판 위로 내달리며 둔덕의 눈을 웅댕이로 쓸어가고 지붕 위의 흰 이불을 훌훌 벗겨버린다. 든든치 못한 이영이 바람에 뭉청뭉청 뜯기워 하늘에 날아올라 산산이 흩어진다. 땅에 납작하니 붙은 초가집들은 한이 바람 속에 떨고 있었다. 집집의 창문마다에서 누런 불빛이 새어나왔다. 사위는 고요하였다. 늘 듣던 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팔로군과 유격대 활동의 편리를 위하여 사람들은 개를 몽땅 잡아버렸던 것이다. 어머니는 피난때 먹을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설거리로 남겨둔 얼마 안 되는 밀가루에 삶은 고구마를 섞어 달콤한 떡을 구워서 강영천의 몫으로 하고 자기 집에서 먹을 것으로는 강냉이 떡과 말린 고구마를 마련하였다. 어머니가 일손을 마치고 보니 수자는 동생을 데리고 놀고 덕견이는 자기의 얼룩 고양이를 먹이면서 딱 친구와 말하듯 다정하게 리별의 정을 속삭이고 있었다.
1: 빨리 먹어. 배불리 먹고 너 혼자 달아나거라. 응? 응? 왜 뿌르퉁해 있지? 안 돼. 엄마는 널 못 데려가게 해. 밖은 춥거든. 옳지. 약속했어.
0: 덕견이는 고양이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는 콩콩 뛰기도 하고 뱅글뱅글 돌기도 했다. 아들의 극성스럽고 천진한 기색을 보고 어머니는 그만 참을 수 없어 빙긋 웃어버렸다. 덕강이가 밖에서 돌아왔다. 그는 다리에 몇백 건의 물건이라도 피끄러 맨 듯이 느릿느릿 집안으로 들어와서 이미 솥을 뽑아낸 부뚜막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심상치 않은 고동이 이상하여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아니, 얼굴이 이그러진 덕강이 눈에 눈물이 그렁하였다. 어머니는 오리둥절해 있다가 무엇을 알아차린 듯 웃음을 지으며 그를 타일렀다.
2: 참, 못가게 하면 그만 두려무나. 그들은 싸우러 가는 것이지 놀러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다 너 대화에서 떨어지면 어쩌자고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날 더워 물건을 들어줘도 좋고.
1: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0: 덕강이는 한쪽으로 몸을 팩 돌리며 어머니와 분풀이를 하려고 하였다.
1: 어머니, 외놈을 치는 데는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한 몫씩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동단 단장인데 어떻게 백성들과 같이 외놈한테 쫓겨다니겠어요. 그건 못난이 할 짓이에요.
0: 잠깐 생각에 잠겼던 덕강이는 다시 몸을 돌이켜서 흥분을 가라앉히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다.
2: 우리 덕강이가 이젠 평민이 아니란 말이지.
0: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자가 끼어들었다.
3: 나도 평민이 아니고 아동단원이야. 평백성들은 따라가지 않겠어.
0: 덕견이도 고양이를 안고 같이 떠들었다.
4: 나는 아동단도 아니고 평백성도 아니야. 형, 난 형을 따라갈래.
0: 어머니는 가까스로 웃음을 참고 너 대답해보렴 하는 뜻으로 덕강이를 지켜보았다. 덕강이는 얼굴을 약간 붉히고 화가 나서 누이 동생을 흘기며 큰 소리를 탕 쳤다.
1: 네 따위가 얼마나 크길래 떠들어대? 개집애 같은 게.
0: 수자는 수고 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동생을 어머니 품에 안겨주고는 가슴을 쏙 내밀며 고개를 번쩍 축혀들고 오빠에게 다가와서 의젓하게 말하였다.
3: 헉! 아동단 단장이란 게 아동단 단원을 없인 여기는구나. 개집애? 그래, 개집애가 어떻다는 거야? 이제 방금 남자고 여자고 아이고 어른이고 가리지 않는다고 말하고선?
0: 덕강이는 덩달아 조살거리려는 덕견이를 한 손으로 밀쳐버리고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빨개졌다. 누이 동생에게 말꼬리를 잡힌 줄을 알기는 했으나 지고 싶지는 않아서 수자를 보고 큰 소리를 쳤다.
1: 네가 뭐길래 우쭈렁거려? 어쨌든 너는 안 돼. 나야 단장이니 아무튼 될 수 있지. 못 믿겠으면 우리 누가 힘이 세나 겨뤄보자.
3: 부끄럽지도 않나 봐. 그들은 벌써 오빠를 퇴짜놨는데도 나보고 안 된다고 말해?
0: 수자가 머리태를 획 부리치며 말을 막 쏟아놓으려는 것을 어머니가 밀막아버렸다. 만자는 오빠와 누나가 아기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불러대었다.
5: 엄마!
2: 그래.
0: 어머니는 그를 안고 웃으며 물었다.
2: 왜? 우리 만자도 평백성이 아니래서 엄마를 따라가지 않겠니? 응?
5: 아니, 엄마 따라가. 엄마 같이 가.
2: 옳지. 그래도 우리 만자가 말 잘 듣거든. 이제 다 큰 천애가 되면 그때 가거라. 응?
0: 어머니는 다시 덕강이 보고 말했다.
2: 됐다. 그만 떠들어라. 간부들이 대답하지 않는데 집에 와서 엄마와 동생을 보고 무슨 화풀이를 하냐. 우리라고 별 수가 있냐? 참. 내 누나는 어떻게 됐니?
0: 가슴 속에 울분이 한가득 찬 덕강이는 수자가 계속 손가락으로 볼을 건드리며 골려주는 데다 어머니까지 이렇게 말하자 벌분 소리로 대답하였다.
1: 나 몰라요.
0: 그는 말도 채 못 맺고 그만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찔끔찔끔 짰다. 어머니는 수자의 머리를 살짝 때려주며 흘끔 눈짓을 해보이고는 아이를 넘겨주었다. 아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본 어머니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는 덕강이에게 다가가서 달래였다.
2: 덕강아, 어서 눈물을 거둬라. 동생들이 웃겠다. 내 애도 여느 때에는 눈물이 없던 애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니? 그만 그쳐라. 몇 년 지나 다 커서 가도 되지 않느냐? 응?
1: 어머니! 내가 다 크면 외놈이 있어야 싸우죠! 그 땅에 외놈들이 다 죽어버린 지가 옛날이겠는데!
0: 덕강이는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2: 정말이지. 외놈들이 그때까지 배길까?
0: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아들에게 대답하였다.
2: 좋다. 기름식을 좀 싸서 들어라. 내 감동지한테 말해서 너를 꼭 가게 할 테니.
1: 네? 어머니, 정말?
0: 어머니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는 아들의 기쁨이 꽃이 핀 얼굴을 눈여겨보며 가볍게 그러나 믿음없게 머리를 끄덕이었다.

0: 사랑채 문어귀에 이른 어머니는 안에서 새 나오는 말소리를 듣고 발을 멈추었다. 그는 자신이 장단지까지 차는 눈 속에 서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다. 눈바람이 옷자락을 펄럭이고 얼굴을 때리며 머리를 마구 뜯는 것도 느끼지 못하였다.
1: 아니, 수연이, 잘 생각해보. 동문은 문제없다 해도 아주머니는 누가 돌보겠어. 온통 얼음판, 눈구덩인데 허약한 몸으로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요?
0: 어머니의 귀에 낮게 울리는 강영천의 간곡한 말소리가 친절하고 고맙게 들려왔다.
2: 강동지, 저를 위해서도 생각해야죠. 공산당원 인재가 어떻게 뒤떨어질 수 있겠어요? 총을 잡고 외놈들과 싸워야 하지 않나요?
0: 남자의 목소리처럼 굵직한 수연이의 격동된 목소리였다. 어머니는 가슴이 쓰리고도 후드워났다.
1: 그런 걸 낙후하다고는 하지 않소. 총을 잡아야만 놈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오. 동문은 마을의 사업을 도울 수 있어.
2: 마을 일은 독수나바이와 옥추 그리고 란자네가 해내요. 강동지, 제가 어머니를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에게는 실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울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리고 또 저의 큰 동생도 있고요.
0: 침묵이 흘렀다. 강영천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분명하였다.
1: 아주머니가 허락하겠는지.
2: 제 생각엔 어머니도.
3: 난 동의한다. 가거라.
0: 어머니는 말하며 문 안으로 들어섰다. 딸은 구둘가에 걸터앉아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타고 내려온 치렁치렁한 까만 머리태에 빨간 댕기를 두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강영천은 버릇처럼 진해색 섬조거리를 제끼고 한 손을 주머니 속에 넣은 채 봉당에서 오락가락 거닐고 있었다. 불시에 나타난 어머니와 그의 단호한 대답에 그들은 깜짝 놀랐다. 강영천은 급히 다가와서 매우 격동되어 불렀다.
1: 아주머니.
0: 수연이는 머리태를 뒤로 뿌리치며 고개를 번쩍 축혀들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 어찌된 영문인지 부끄럽고도 억울한 듯 얼굴을 붉혔다. 반짝거리는 예쁜 큰 눈은 마치도 맑고 그윽한 호수같이 물기를 가득 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다가와서 어깨에 엎드며 두 팔로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다급히 속삭이었다.
2: 어머니!
0: 어머니는 문 밖에서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다 나니 눈에 묻힌 발이 얼어들어 감각을 잃었으며 몸에는 온기가 한 점도 남지 않고 바람에 날려버렸으며 머리는 북대기처럼 헝클어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였다. 강영천의 뜨거운 말에 감격하였다. 그러나 그를 더욱 흥분시킨 것은 딸이 공산당원이란 것이었다. 이전에는 속으로 짐작했지만 이제는 똑똑히 알게 되었다. 바로 이런 일에서도 자기의 자식들이 남에게 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그였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가 딸의 행동을 막아놨을까 봐 우려하는 것을 두고 그는 괴로워하였다.
3: 애미가 언제 너희들을 방해했더냐?
0: 그가 매우 언짢아하는 것은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걱정거리로 여기는 것이었다.
3: 그럼 너희들이 찾아와서 청을 올려버려무나.
0: 어머니는 생각하며 돌아서려다가 인차 자존심을 눌러버렸다. 그들을 난감하게 만들거나 자기 때문에 근심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로서의 사랑, 자식들에 대한 무한한 너그러움, 남에게 뒤지기 싫어하는 성품으로 하여 아들마저 전투에 참가시켜달라고 청원 들려는 마음은 그로하여금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와 힘있는 대답을 하게 하였다. 어머니는 손으로 딸의 얼굴에 흘러내린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뒤로 쓸어 넘겨주며 당부하였다.
3: 마음 놓고 가거라. 예민 염려 말고.
0: 수연이는 이제 와서 도리어 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어머니를 몹시 아끼는 마음으로 어머니 이마에 흩어진 머리를 다듬어주며 물었다.
2: 어머니, 괜찮겠어요?
0: 어머니는 대답하고 나서 강영천에게 몸을 돌리고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렀다.
3: 영천 이 사람, 애를 가게 해주게나. 그리고 덕강이도 나더러 자네 보고 말해달라고 저러는데 걔도 데려가오. 우리 덕강이 울었다오.
0: 강영천은 깜짝 놀라 급히 막아 나섰다.
1: 아주머니, 안 됩니다. 다 가면 집은 어쩌고요. 그리고 덕강이는 아직 어리지 않아요.
3: 집? 집엔 내가 있잖소. 덕강이 걔도 어리지 않소. 자네를 따라가면 난 마음이 너유.
0: 어머니는 떠듬거리며 부드러운 눈길로 딸과 강영천을 번갈아 보았다. 하나의 새롭고도 야릇한 생각이 아리송하게 떠올랐다.

드라마 숨바귀꽃 1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